초창기 월요일쯤이었나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씀을 그냥 붙잡고 계속해서 되뇌고 그 말씀에 어떻게 본다면 운명을 거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렇게 살아갈 때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에 오늘 뭐 내가 목숨을 건다 뭐 그런 비장한 각오는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 보겠다. 말씀 붙잡고 말씀 계속해서 되뇌면서 내가 가보겠다. 그런 의지와 결단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된 만족과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받아가 주시고 뭐 여러분께서 일상 가운데서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 네 구절 아니 네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께서 붙잡고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 네 구절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와, 너무 이 말씀의 능력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 힘이 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참고로 이제 15장 전체를 읽으시면 참 좋겠지만 1절부터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되뇌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네 구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올해 시작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그 말씀 구절까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씨앗 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인생의 말씀으로 품고 계신 그 말씀까지 오늘 생각하면서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다양한 관점에서 특정 주제, 오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라는 주제를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 구절 준비했으니까 샵 9330번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받아가셔야겠죠? 자, 우리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네, 오늘의 기도문. 자, 매일 키워드 알려드리는데요.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기도문 전송됩니다. 시와과는 별도니까 각각 문자를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은 네, 노출이 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그 키워드가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요.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언급했던 표현이 있어요. 참견과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참견과 이것의 차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쁨.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참견이다. 하지만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면 이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뭘까요? 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참견인데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면 이것이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해요. 가슴이 아프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헛되고 허황되고 거짓된 길로 향하지 못하게 바르고 옳은 길로 향하게

편하게 만들어주죠. 뭐 영어로 한다면 어드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어감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글자는요 충입니다. 충. 충, 충성할 때 충자죠. 충치할 때 충자인데 네, 그 충으로 시작하는 네, 그겁니다. 두 번째 글자는 초성의 기역이에요. 충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한 글자가 따라옵니다. 조언! 조언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강렬해요. 지금 4846번님께서 조언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조언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강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은 공감 정도겠지만 이것은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말씀의 이것.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매 순간 이것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는데 참견하지 않는다. 이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충고입니다. 충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충고입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충고, 충고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보시면 오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말씀의 교훈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까지 이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이 수요일, 이 복된 수요일에 딱 지켜나가기 좋은 키워드들 아니겠습니까? 기도문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수요 예배. 아,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라면서 찬양 함께 또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0038번님께서 어플로 또 참여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어플을 통해서 가입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어플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하면서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에 오늘 키워드 충고죠. 충고 혹은 씨앗이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문자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플을 이용하시려면 예,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혹은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523번님 오늘 말씀은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씨앗 신청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9581번님 씨앗은 저에게 영양제가 아니라 주식입니다 하시면서 말씀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출근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저는 주식이 요즘에 그 정말 그 코스피 뭐 해가지고 주식이 워낙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그래서 우상향해야 한다 뭐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의 주된 식사다라는 말씀이셨군요. 네,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항상 먹고 섭취해야 할 주식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렇게 또 단어를 보고 있네요.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주님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씨앗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시오. 9358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자, 오늘은 씨앗 뿌리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삶에 씨앗을 심기에 적합한 때가 있겠죠? 라고 문자 주셨는데 매일매일이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더욱 씨앗 심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오늘 씨앗 그리고 키워드는 기도문 키워드죠. 기도문 키워드는 충고입니다. 자, 정성원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말씀 위에 국회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성원이었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에 인생을 걸면 그것은 결국 넘어질 따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그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에는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교훈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말씀으로. 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염치 없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끔씩 주님 앞에서는 좀 시쳇말로 속된 표현으로 철판을 좀 깔아도 되지 않나 라고. 아우 주님, 아우,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왔어요. 네. 근데 우리 진짜 철저한 속마음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약간 그런 마음이 돼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또 왔습니다, 아유 제가 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2042번님께서 요즘 수요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네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우리 10년 가운데 그렇게 심기기를 바랍니다 라고 어플로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플 한번 쓰시면 참 좋아요. 이제 그 자동차 타고 가게 되면 가다가 갑자기 특정 구간에서 지지직 거린다든지 혹은 이제 지역을, 방송 권역을 벗어나면

뭔가 잡음이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어플 이용하시면 끊김없이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 이거는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이제 청주 본부가 설립이 됐잖아요. 청주 본부가 설립이 됐고 청주 중계소가 지금 104.7MHz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충북 청주뿐 아니라 이제 충주에도 중계소가 설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충주 지역에서도, 충주와 이제 충주 인근 지역, 그렇게 권역이 넓진 않습니다. 네, 충주와 충주 주변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대전 극동 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계소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충주 본부, 충주 중계소죠. 충주 중계소 시험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인근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 혹은 거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후에 104.7MHz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주인데 아니면 충주 인근에 제가 거주하는데 방송이 잘 나갑니다, 이런 피드백 주신다면 저희가 기쁨으로 잘 받고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오후부터 충주 중계소 시험 방송이 이제 있을 예정이다. 주파수는 104.7MHz다 라는 거 여러분께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2739번님, 여름비의 투명함 가득한 소중한 수요일입니다 하시면서, 오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말씀 씨앗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뭔가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습도가 좀 높긴 한데, 우리가 습도 때문에 막 후텁지근하다, 아 오늘 저 기분이 좋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따라 뭔가 산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다, 아 오늘 굉장히 뭔가 투명하고 맑은 느낌인데,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봐봐요. 여름비의 투명함 가득한 수요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맑고 청명할 수가 있다니까요. 1751번님, 오늘도 씨앗 말씀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또 극동방송에게는 큰 힘이다라는 거, 기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3013번님께서 이웃들에게 이 소중한 말씀 씨앗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자, 민들레 씨앗을 널리 널리 여러분께서 퍼뜨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고요. 자, 씨앗 씨앗 씨앗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충고, 드디어 0806번님께서 1278번님 4633번님이 가장 또 먼저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1751번님께서 오늘 말씀 붙들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 모두 모두 보내세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의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충고 하시면서 2739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0360번님 하나님 충고의 말씀 겸허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참견은 기분이 나쁘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분이 나쁘면 참견이고 가슴이 아프면 충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충고를 하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공감하고 동의하게 되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니까, 우리가 다소 따끔할지언정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8457번님께서 주님의 충고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남겨주셨어요. 자, 4420번님, 네, 경기도 지역에서, 이 평택이죠, 평택에서 이제 카페를, 이 감히 제가 예수 카페, 복음 카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오늘도 소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영도교회 청년들이 올 여름 국내 단기 선교로 제주도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과 내일

저희 카페에서 자체 전파 선교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10,000원 이상 헌신해주신 손님들에게는 예수라떼 더하기, 예수빵,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드리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익금으로 어려운 청년들 선교 회비를 쓸 것입니다. 지금도 카페에 손님들이 계시는데 피디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아, 제가요. 일단은 예수 카페, 복음 카페 환영,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그것이 더 큰 열매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테니까. 사랑을 할 때 행복하거든요. 하지만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벤트 하나 좀 걸어도 될까요? 제 4420번님께서 우리 손님들의 이름을 샵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그 손님들의 성함으로 제가 즉석 삼행시, 축복의 삼행시 감히 좀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손님이 아주 막 많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래서 손님분들께 이제 이런 귀한 예수라떼와 예수빵,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예수라떼와 예수빵도 드시고 축복의 삼행시까지 선물 받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를 충고하는데 꼭 마음으로 몸으로 들어야겠습니다. 7691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자, 9191번님께서 충격. 아, 네, 충격은 오늘 키워드가 아니죠. 오늘 키워드는 충고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 충고를 받아 누리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0554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자, 오늘 하루도 빠짐없이 극동방송, 이 세상에 복음과 기적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방송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5776번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4420번님, 오늘 PD님 혼자 진행하시네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혼자 진행합니다. 오늘 혼자 진행하는 날이잖아요. 박은영 집사님은, 저의 파트너 박은영 집사님은 내일 함께 하실 예정이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의 빈자리를 여러분께서 좀 잘 채워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충고죠. 그리고 오늘 또 씨앗 이미지 말씀 네 구절도 잘 챙겨서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특별한 찬양 한 곡 준비했어요. 힘힘의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라는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정말 살아갑니다. 라는 간절한 바람과 결단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러분께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아, 힘, 힘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에필로그. 그 에필로그 팀은 뭐, 대전극동방송을 꾸준히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익히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 에필로그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팀이에요. 시각장애인 세 분으로 구성된 팀인데, 그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이제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색깔을 만방에 퍼뜨리면서 그렇게 향기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420모님께 제가 앞서서 카페에 귀한 행사를 열고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이벤트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신청하셨어요. 혹시 신청할까 싶었는데 정말 신청해주셔서 감사함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평택이라고 기억했는데 평택이 아니라 성남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남. 성남 화이팅! 네, 성남 화이팅. 네, 민망하네요. 자, 오채연 성함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오채연. 그래서 제가 삼행시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축복의 삼행시. 근데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아닌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일단은 좀 두려운 마음을 조심스럽게 좀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에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마음을 담고, 근데 얼마든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삼행시를 좀 지어봤어요.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오채연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무려 3만원을 헌금하셨다고 하는데. 자, 삼행시입니다. 자, 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으로. 채! 채움을 받는 기쁨, 물론 누군가를 채워주는 행복도 알아가면서. 연! 연결될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으로. 채움을 받는 기쁨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채워주는 행복도 알아가며 연결될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날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삼행시입니다. 네, 그렇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충고죠. 그리고 오늘 씨앗 네, 네 가지의 말씀 구절 또 전해드리니까 샵 9330번 충고 또 씨앗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선물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말씀 안에서 참된 성도의 승리 방정식을 찾아봅니다. 신앙은 물론이고 삶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안호성 목사와 함께하는 백전불패 신자평법. 자,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시간을 통해 무기력함은 활력으로 바뀌고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패배를 넘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아주 뜨겁게 전해주실 분을 모셔야 하는데, 안호성 목사님.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호성 목사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사랑하고 또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라, 그래서 이제 급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좀 불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안호성 목사님께서 친히 설교 메시지를 녹음해서 전해주셨어요. 녹음해서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안호성 목사님의 가슴 절절한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조금 이따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8959번님께서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호성 목사님 나오십니까? 너무너무 신납니다 하시면서 으악 안 나오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호성 목사님 너무 보고 싶네요. 자, 특별한 찬양 한 곡 나누고 와서요, 안호성 목사님 말씀 메시지 여러분을 향해 정말 정성을 다해 녹음해 주신 말씀 메시지거든요. 찬양 듣고 와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철민의 할머니의 성경책, 굉장히 독특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맷돌 중앙교회 청주중앙수봉교회 안성목사입니다. 아, 제가 청주에 와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과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 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충북 도립교향악단 연주회를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연주를 이끄시는 예술 감독님 지휘자에 매료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분의 이름은 임헌정 감독님, 임헌적 지휘자님이신데요. 그분의 인터뷰 가운데 충격적인 되게 흥미로운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바로 제대로 연주 안 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죠. 그분의 주장은 이래요. 음악은 영혼의 양식이니 불량 음악하면 불량 식품을 만드는 것처럼 잡혀가야 합니다. 음악은 영혼의 양식인데 불량 식품 만드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라 잡혀가는 것처럼 음악도 불량 음악 만들면 불량 음악하면 잡혀가고 혼내야 되는 것이 옳다는 말이죠. 참 그래요. 옛날에 라떼는 말이에요. 참 불량식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방구나 이런 학교 앞에 보면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표어가 많이 쓰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종종 뉴스에서 불량식품 만든 업자들이 구속되는 장면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들은 건강이든 위생이든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인공색소로 그냥 색깔만 멋스럽게 외형은 참 맛깔나게 만든 정말 불량식품 몸에 좋지 않은 식품들을 팔아 아이들의 건강을 해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참 예뻐 보이는 그런 불량식품과 같은 우리들이 드리는 불량 예배는 없겠냐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 태도를 꾸짖으시며 예배를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고 또 흠있고 훔치고 병든 것을 가져다가 그냥 소중하고 좋은 것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하자 있는 흠인 것들을 바치는 그런 잘못된 불량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는 언제나 성전문 열려있고 많은 사람 찾아와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누가 저런 예배 좀 못 드리게, 저런 불량한 예배, 잘못된 예배, 예배정신이 결여된 저 불량식품 같은 저 불량예배를 제발 헛되이 드리지 못하도록 저 교회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 예배당문을 잠갔으면 좋겠다 탄식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불편하겠지만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 태도를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 나감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오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그 긍휼함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여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형식과 의식주의로 오늘도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나와 꾸역꾸역 드리는, 꾸역꾸역 떼어가는 한 번의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치를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심으로 대가 지불을 치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을 어느 순간부터 번거로운 일로 여기고 의무감으로 여기며 할 수 없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옛날에 가수 중에 그룹 015B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 가운데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약속을 하고 데이트를 한다는 고백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와 연애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나를 만나러 나온 데이트가 행복하고 설레이며 가슴 뛰는 일이 아니라 어젯밤부터 잠 못 이루는 일이 아니라 아 주말 되었으니 또 만나줘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나오는 상대라면 그 연인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할 것 같아요. 이 처참함과 비참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일 성수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육체 껍데기만 시간만 오늘도 그 예배 시간을 지킴을 오늘도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정말로 무엇을 기대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 정말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가고 성공할수록 특별히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할수록 예배의 가치를 잘 가르치고 예배에 집중하고 목숨 거는 것을 반드시 훈련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시아의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선왕을 꼽으라면 16대 요시아,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0대 왕, 세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왕이라 지체 높아 인간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3대 선왕 가운데 뽑힐 정도로 그는 신실하고 믿음 가운데도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 노후 그 말년에 오늘도 분향을 잘못,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그 성스러운 작업을 스스로 행함으로 즉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의 정신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병이 발하고 비참한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정말 내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길 바라고 그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부모들 세대가 먼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교육학에서는요, 내 자녀들은 내 입에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등짝을 보고 따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즉 내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뭐뭐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믿음과 예배의 가치를 말로써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건 가치로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소중한 가치로 예배를 대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승리, 정말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내 자녀들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의 가치를 느끼고 누리며 정말 그 예배에 승리하여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샌가 예배가요 하나님께 나를 깨뜨려 드리는 산 제물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디션 판정단이나 비평가가 됐냐 오히려 설교를 비평하고 점수

먹이고 있는 설교 오디션장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찬양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고 뽐내는 공연이 되어버린, 인간을 위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공연장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설교는, 그 강단은 언젠가 사람들을 즐겁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내어주는 서비스업 되지는 않았습니까?

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 처지가 우선인데요. 오늘도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제서야 상황과 형편이 되면 드리는 예배는 마치 우리가 음식물 먹을 거 다 먹고 버린 짬통, 그 짬밥 같은 그 시간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최고와 우선을 드리지 않고 내가 쓰고 다 남은 짬밥 같은 시간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는 아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정말 그 더럽고 추한 흠 있는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예배를 무시하고 싸구려 취급하니 어느샌가 세상도 정치 권력도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감히 짓밟고 마음대로 중단시키고 성전문을 닫으라 통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조롱하고 강단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는 우리들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성도님은 북한에서 목숨 걸고 내려오신 새터민 탈북자였습니다. 그분이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예배드리거나 예수 믿으면 3대가 총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목 터지도록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에 우리도 다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저 시골 마을에 한 어려운 교회를 자비량으로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젊은 일꾼 하나도 없이 노인분들 몇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예배당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흥미로웠던 것이 피아노 반주자도 없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7순이 다 되는 70이 다 되어가는 한 노인 권사님이 멋지게 드럼을 치며 찬양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인 거 알아봤더니 그 권사님이 환갑이 지난 나이에 다른 교회 연합성회나 다른 교회를 가보니 정말 많은 연주자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연주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자기 교회를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연주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피아노를 배워보려 했으나 그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나마 자기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드럼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시내까지 하루에 두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버스를 타고 2, 3년을 빼주 나가서 드럼을 배워 지금 7순이 다 되는 70 다 되는 그 나이까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소녀 같은 미소를 띠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며 찬양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전국의 수천 교회를 다니며 멋진 완벽한 하모니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를 보았지만 앙상블을 보았지만 저는 그 연주 그 찬양만큼 아름다웠던 찬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본 목회 일생 가운데 가장 멋진 성가대 찬양이 무엇인지 아냐, 어느 날인가 연주를 성가를 막 인도하고 있는 중에 바이올린을 켜던 한 자매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갑자기 연주하던 바이올린과 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연주를 중단한 채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 찬양이 그 성가가 하용조 목사님 생애 가장 멋진 찬양 성가였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식과 형식으로 사람 앞에 보여주는 공연과 쇼처럼 우리가 나올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알바스천이라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며 오늘도 우상을 섬기던 이단을 섬기던
교회 와서 그 시간에 돈 받고 연주하고 가는 사람들 누구를 위한 연주

0: 그리고 누구를 위한 찬양인지 오늘도 그러면서까지도 오늘도 멋지게 구색 맞춰 찬양하는 것보다 실은 형식은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천심으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귀 기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바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극동방송 청취자, 바로 당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정말 받기 싫은, 저 세상의 권력자 총독에게 갖다 줘도 받지 못할 그런 정성으로 나온 자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의 대상이 아닌, 내가 이 예배를 너무 기다려왔단다, 내가 너의 예배를 또 받고 싶구나 칭찬하시는, 다른 것은 좀 모자라고 불편하고 오늘도 무능하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승리만큼 반드시 취하시는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네, 안호성 목사와 함께하는 백전불패 신자병법, 오늘 안우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여러분께 전해주셨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이 운명을 한번 걸어보자고요.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예배 없는 삶이 과연 크리스천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된 목적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수요일이죠. 각 교회마다 수요 예배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어떤 형식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허울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안호성 목사와 함께하는 백전불패 신자병법, 오늘은 안호성 목사님께서 멀리 다른 지역에 계신 관계로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서 권면의 말씀을 녹음해서 전해주셨어요. 은혜로 들으셨길 간절히 바라고요. 자, 어노인팅입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저는 2부 시간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충고예요. 충고.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충고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말씀 씨앗 네 구절, 특별히 성경에 대한 말씀 구절 네 구절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노인팅이에요. 나의 삶은 복되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사랑에 들어간 묵상 노트. 매일 무릎 꿇고 보내는 시간만큼 잘 사용하는 시간은 없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찰스 라일이 남긴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고요. 무엇보다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만큼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후회하면 했지 기도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괜히 기도했다. 아, 기도 안 할 걸 하는 경우는 없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 삶에 유익한 시간은 없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거룩해져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들어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2부. 자, 오늘 방송 제가 혼자 진행하는 날이지만 2부 시간에는 이제 저와 함께하는 또 게스트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1부에 저 혼자 진행하는 외로움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부 안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자병법 시간 좀 함께했는데 1751번님께서 안호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네요. 내용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가 충고죠. 충고.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참견인데 가슴이 아프면 충고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충고를 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1부 시간에 계속 나눴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충고를 기꺼이 받고 누리고 그 충고의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충고라고 정했으니까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충고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 또 말씀 4구절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남, 경기도 성남에서 또 4420번님께서 귀한 지금 모금 카페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즉석 2행시, 그 3행시를 지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신청자가 왔습니다. 신미영 집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좀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띄울게요. 신기할 만큼 당신이 가는 곳

사람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영, 영문도 모른 채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당신이 건넨 손길에 하늘의 축복문이 열린 겁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소중하게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자,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것은 영문도 모른 채 주어지는 그냥 우연과 행운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건넨 당신의 손길로 하늘의 문이 열린 거다. 그런 이야기가 생생한 좀 간증으로 전해지고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미영 이름으로 축복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찬송과 심리분석 연구소가 진행되는 날이죠. 네, 또 조남희 전도사님 나와서 좀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에너지를 팍팍 드릴 텐데, 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애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 시간 김하은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삶이 기적이었네.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심리분석 연구소 시간 이어갈게요.

자,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별 생각 없이 불러왔습니까? 한 가사 한 가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찬송과 가사 속에 담긴 심리와 그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연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찬송과 심리 분석 연구소!

0: 자, 가사에 집중을 하는 시간입니다. 멜로디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당 찬송가에는 왜 이런 가사가 쓰였고 거기에는 어떤 심리와 또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찬송가 가사를 분석해 주실 강사분 선생님 모셨어요. 상담 심리학 박사이고요. 또 신학도 전공을 하셨습니다. 교수이자 작가이자 또 전도사로도 활동하는 그런 분이시죠.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찬송가 심리 분석 연구소의 연구소장님 조남희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1: 샬롬.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전도사님 바로 결혼식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결혼식장에 부모로. 부모로. 네네네네.
0: 해석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해주시겠죠.
1: 네.
0: 아, 잘 지내셨습니까, 전도사님?
1: 네, 샬롬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0: 네. 네. 매일매일이 감사군요.
1: 네.
0: 매일이 감사고, 매일이 네. 기쁨이고.
1: 방향성이에요.
0: 방향성.
1: 네.
0: 아,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것이 어딘지에 따라서 하루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1: 네.
0: 아, 할렐루야. 오늘 약간 정말 그런 환한 표정과 그런 하나는 어떤 애티튜드를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제 기도 제목이죠.
0: 할렐루야.
1: 네.
0: 우리 방송가족분들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보이는 라디오 제 대전 극동방송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다 나오거든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지금 현재 라이브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그 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전도사님 또 유튜브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아, 네. 네. 제가 그 엄마의 노래가 찬송가 심리 분석을 하고요.
0: 예.
1: 아버지는 가요를 좋아하셔서
0: 트롯을 좋아하셨죠.
1: 네, 트롯을 좋아하셔가지고 가요 심리 분석 연구소 제목이 노래 속 인생 조이 TV예요.
0: 노래 속 인생 조이 TV.
1: 네, JOI가 브랜드가 저 조이라서 예. 그렇게 예. 했는데 어제 또 유튜브 촬영 있어가지고 서울 가서.
0: 아유, 서울까지
1: 네,
0: 가셔서.
1: 네, 그래서 네. 촬영 잘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0: 아, 네, 정말 열정적으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이후에 좀 여유 있는 삶을 사셔야 될 텐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반대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과거보다 더욱더.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고 계신데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또 귀한 찬송가를 좀 분석해봐야 될 거잖아요.
1: 네, 구호부터 외칠까요?
0: 구호부터 외치죠. 네. 자, 오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송송 행복 3창입니다.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행복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또 심리분석 연구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자, 여러분도 함께 외치는 거예요. 구호 시작!
2: 송송 행복! 송송 행복! 송송 행복!
0: 행복 행복! 자, 네. 오늘 이제 함께 분석해볼 찬송가 먼저 퀴즈를 통해서 만나봐야 할 텐데 오늘 사실은 1, 2,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3절에 공교롭게도 시작이 다 제목이거든요.
1: 네.
0: 시작이 다 제목으로 시작해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약간 좀 꼼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그 이상한 음으로 처리하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읽지 않고 우 하고 나서 그 다음 읽는 거예요.
1: 너무 재밌겠다.
0: 재밌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1: 네.
0: 후렴이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새로운 시도입니다.
0: 오늘 좀 어렵습니다. 네. 1, 2, 3절에 다 제목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득이하게 그것을 좀 가리고 좀 모자이크 처리, 음성 모자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사를 잘 들으시고요. 이 가사가 어떠한 찬송가의 가사인지 그 제목을 파악하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거든요. 여러분 잘 접근하시고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0: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 아멘, 아멘.
0: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1: 네.
0: 여기까지.
1: 재밌었어요.
0: 네. 아, 약간 근데 가사가 이거 그냥 진짜 제가 그동안 멜로디에 취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진짜 감동적이네요.
1: 맞아요.
0: 와, 이거 진짜 이거 정말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와, 이 가사에 집중해서 이 가사를 좀 읽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가슴을 울리는 걸 넘어서 좀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가사의 고백이 아닌가?
1: 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0: 아, 네. 네. 뭔가 먹먹해지는 순간인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좀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삶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0: 길이 있어요.
1: 길 웨이라는 길이 있는데 그 삶을 걸어갈 주인공이 바로 나죠.
0: 예.
1: 라고 해서 나하고 길.
0: 나하고 길.
1: 네.
0: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데
1: 네.
0: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그 끝까지 가야 한다.
1: 네.
0: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가사의 어떤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앞에 벌써 세 글자가 나, 갈, 길. 그리고 뒤에만 맞춰주시면 되니까 참 쉽죠.
0: 아이고. 저희가 친절합니다.
1: 네.
0: 친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여정을 가도록 다 갈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네, 전도사님.
1: 찬송가 384장.
0: 네. 383입니다. 384.
1: 네.
0: 뭐 옛 찬송가로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434장입니다. 434장.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그 찬양의 제목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8글자예요. 8글자. 자, 부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가사가 너무나도 많이 익히 알려져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 짝짝짝짝 박수.
0: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렴은 아니지만 후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멜로디와 가사를 제가 좀 여러분께 불러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그 8글자의 제목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또 세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얼른 적극적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초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할게요.

0: 네, 유초록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아이와 음성. 네, 지우 어린입니다. 지우와 함께 부른 찬양 버전이었습니다. 자,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 진행되고 있고요. 찬송가 심리분석 연구소.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또 파헤쳐볼 찬양. 이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공교롭게도 1절, 2절, 3절에 이 가사의 제목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음성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글자 가리고 우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1: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자, 이제 정답 공개입니다. 자, 정답은요, 전도사님.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0: 아, 할렐루야.
1: 저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1: 네.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 네.
0: 아, 우리의 갈 길, 인생 여정 다 끝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이런 가사의 고백입니다.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에 있는 예. 네 글자 단어로 제가 마지막 구호를 선택을 했거든요.
0: 네 글자요?
1: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형통.
0: 만사형통.
1: 네. 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키워드로 구호 외치기 시작할까요?
0: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선물 당첨자를 좀 공개를 해야 되니까.
1: 어, 예, 저 했어요.
0: 어, 지금 어떤 분이 벌써 선정이 됐어요?
1: 네, 0370님이.
0: 0370번님.
1: 네,
0: 잠시만요.
1: 0370님이.
0: 네.
1: 아, 정답이유.
0: 정답이유.
1: 나이가 길 다가도록 맞지유.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엄청 좋아해요.
0: 아,
1: 그래요. 아, 그렇지유.
0: 여기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아, 전도사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1: 고향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엄마의 고향이 공주이고요. 공주고요.
0: 바로 그 인근이잖아요.
1: 네, 네. 아버지 고향이 부여이구먼요.
0: 부여.
1: 그래서 지는요 백제의 딸이구먼요.
0: 백제의 딸이구먼요. 아, 그래요? 근데 다 진짜 대전하고 진짜 너무 가깝네요.
1: 네.
0: 아, 그러시구나.
1: 충청도에요. 정답 와서 이분을 선정했습니다. 정답 맞지요? 맞아요.
0: 0370번님.
1: 네, 제 책을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힐링스토리. 힐링스토리. 극동방송에서 방송한 그 원고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엮은 바로 그 힐링스토리와 또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른 분 또 몇 분 더 선정해 볼게요. 자. 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저는 5288번님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름을 좀 잘못 보내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5236번님 5236번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조남미 전도사님.
1: 아, 네.
0: 조남미.
1: 아,
0: 그 정확하게 조남자 희인데, 희자입니다.
1: 그 미를 아름다운 미자로 접수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오늘부터 조남미 접수.
0: 아, 이런 전도사님의 태도가 참 우리가 본받을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한테 감동이 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이름 잘못 딱 부르면 이제 약간 언짢을 수 있잖아요. 제 이름은 장찬희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아. 저의 이름을 아름다운 미로 해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 네.
0: 해석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니까.
1: 찬송은 분석파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
0: 아, 맞아요. 이제 마음이 급하죠.

0: 자, 그러면
1: 구호치구
0: 구호가 오늘 만사형통
1: 만사형통 끝에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함께해 주시고 구호 시작.
1: 쏭쏭 행복 쏭쏭 행복 쏭쏭 만사형통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0: 네.
1: 신앙 고백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에요.
0: 네.
1: 그래서 1절 이제 아까 으로 처리하셨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에서 제가 정말 사모하는 게 인도라는 가이딩이라는
0: 아 가이딩
1: 네 좋아요
0: 이끌어 주시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네.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길 그것이 나의 갈 길이다. 인도와 보호를 들어도 정말 포근히 감싸주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피부에 내 팔에 와닿는 듯한 그런
0: 그건 안전한 길이겠네요. 안전한
1: 그렇죠.
0: 길. 네.
1: 그래서 저희가 보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0: 아.
1: 세상의 위로는 이거는 필수고 하늘의 위로까지
0: 아.
1: 보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0: 아.
1: 하늘의 위로 받는다.
0: 아 근데 그러면 이거네요. 내주 안에 있는 긍휼만으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긍휼과 자비만으로도 그 너무나도 감사한데 믿음으로 사는 자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까지 받는 거.
1: 네,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컴패션으로 긍휼하심으로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0: 네.
1: 그다음에 후렴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0: 만사형통.
1: 형통이란 단어를 정말 좋아하고 제가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나는 만사형통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사형통.
0: 만사형통.
1: 두 번째가 운수대통.
0: 운수대통.
1: 세 번째가 의사소통.
0: 의사소통.
1: 네. 아하. 소통을 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에서 삼통의 시대가.
0: 아, 할렐루야.
1: 통통통이라 해서 그 중에 으뜸이 만사형통이죠.
0: 아,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감동. 약간 이 1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죠.
0: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형통할 거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1: 2절도 반복이에요. 나의 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아 이게 인생이구나
0: 어.
1: 어려운 일도 또 온다
0: 네네.
1: 동전의 양면처럼 거기에 족한 은혜인데 족하다라고 그래서 제가
0: 흡족한
1: 정말,
0: 은혜
1: 네, 흡족하고 자족이죠
0: 자족 네.
1: 네,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흡족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주신다는 말이 저희들한테 또 큰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갈할 때도 갈라해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정말 반석에서 샘물이는 거죠.
0: 아.
1: 이 물을 마시면 영혼이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0: 말씀을 통해서
1: 예, 언약을 해주시는 그런 네. 샘물나게 하시는 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라는
0: 그
1: 겁니다.
0: 고단함이 평생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1: 네. 네. 얼마나 갈증 있을 때 그런 샘물
0: 네.
1: 한 모금만 마셔도
0: 맞아요.
1: 얼마나 맛있을까요? 제가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0: 아, 그 격투기 선수가 이제 그 체중 감량을 할 때 수분을 마지막에 빼거든요.
1: 네.
0: 수분을 빼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어떤 몸에 이제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배출하고 이제 극한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음식도 생각이 안 난대요. 오로지 물만 생각난답니다.
1: 네. 저 3일 금식은 자주 하고요.
0: 자주 하세요?
1: 네, 네. 네. 3일 단식을 이제 이전에 성전 지을 때
0: 예.
1: 갑자기 새벽에 애써서 말씀이 주셔서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라는 그 말씀을 주셔 가지고 말씀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제가 수용해서
0: 네.
1: 어, 물도 마시지 않는 3일 단식 기도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
0: 예.
1: 그냥 한 모금만 내 입술에 튀겨도 그리고 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원 중에 하나 목마르다라는
0: 예, 예.
1: 그것을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1: 그때 샘물나게 하신다. 한 방울이 한 방울.
0: 아.
1: 그래서 얼마나 목이 탄지 수건으로 적셔가지고 그냥 입술에다만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떠오릅니다.
0: 아, 네.
1: 그런데 그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
0: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끔.
1: 네. 샘물나게 네. 하신다라고 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갈 길 다가도록 신앙인의 고백이 정말 이제 제 삶은 나의 갈 길이 거의 다 왔어요. 100세 시대로 하면은 시간이 9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삶은. 그다음에 이제 황혼에 해가 지는 거예요. 놀이 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0: 네, 지금까지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이딩 해주시라는 것을 가슴속에 생기면서 그의 사랑이 어찌 큰지
1: 이게 사랑이니까 이 네. 모든 것이 네.
0: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있다 없다
1: 없다
0: 네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1: 하늘 두르리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네. 삼아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0: 없는데도 또 저희가 네.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언어잖아요
1: 언어죠 네
0: 그게 바로 찬송과 가사고요
1: 네, 네.
0: 그래서 고백하자면 성령 감화를 감동 감화를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영혼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갈 때 라고 다시 하면은 저는 9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 아니요, 아니요. 이제 120세라고 이제 생각하고.
0: 오, 리얼리?
1: 한 8시.
0: 정말?
1: 한 지금 우리 전, 네. 전도사님은 한 8시 지나고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0: 네, 제가.
1: 저는 아직 오전이에요.
0: 네. 네, 제가 지난주일에 104세 대성학원 네. 세우신 김시롱 목사님 생신잔치에 갔다 왔거든요.
1: 예.
0: 그렇게 생각하면 100세를 넘기셨고.
1: 그러니까요.
0: 120세 생각하면은.
1: 네, 100, 네.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에 고백 드리는 것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찬송이 그런 찬송으로서 예수님 인도하시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면은 정말 고단하고 지친 하루 속에서 위로가 되는 찬양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고백이라서 오늘 많은 분들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갈 길 다 가도록 하면 일평생이에요.
1: 아멘, 아멘.
0: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또 다시 결단을 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1: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어떤 씨앗이 좀 계속해서 피어오를 때 뭔가 의심의 싹이 돋아나려고 할 때 이 찬양을 불러야겠네요.
0: 그렇죠.
1: 돋아나려고 하고 뭔가 흔들리려고 할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조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0: 네, 마치 등대가 되어주는 인생 항해길에 저기 등대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등대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등대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야.
1: 아.
0: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쫙 하면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만 봐고 팔로우 미 네. 따르라라고
1: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0: 네.
1: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0: 아멘 아멘.
1: 야.
0: 찬양이 나오는 등대. 참 굿 아이디어고 멋지겠네요.
1: 야, 멋지네요.
0: 네.
1: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영적 이미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갈 길,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내 길과 그 등과 빛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0: 네.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0: 네, 그래서 오늘은 가이딩이란 인도하심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1: 네.
0: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저는 매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그 매일 부르면 어떤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구호였죠. 만사형통.
1: 네, 삼통을 강조하셨죠.
0: 네,
1: 만사형통, 운수대통,
0: 의사소통.
1: 그리고 의사소통까지.
0: 네, 의사소통은 하나님과 우리들에게서 의사소통 기도죠, 기도.
1: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통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통 큰 선물.
1: 네.
0: 네, 만족스러우면서 흡족한 하루가 되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께서 틈날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멜로디도 참 너무 좋고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냥 가사만 오롯이 한번 묵상해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0: 한편의 시가 되는 거예요.
1: 네.
0: 네.
1: 그래서 이 가사에 여러분께서 당장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마음 가운데 심으시면 참 좋겠네요.
0: 네.
1: 아무튼 저희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기 앞서서 다음 주는 좀 특별한 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뭐 이거는
0: 네 조나미의 힐링 이야기의 간증 스토리
1: 간증 스토리로 다음 주가 이제 특별히 이제
0: 선거
1: 선거날이잖아요.
0: 네.
1: 선거날 휴일인데.

0: 새해를 맞아서 우리 조남희 전도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1: 네.
0: 꼭 챙겨 들으시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 인생이 이제 70세고 제가 9시 얘기했더니 우리 PD님이 8시.
0: 8시. 7시 반. 7시 네네. 반쯤 됐다라고.
1: 네. 일을 네. 그렇게 살아가는 노년의 시기예요.
0: 네.
1: 노년의 시기가 노년기에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모델링이 되고 있는
0: 네. 청년부 간사님이십니다.
1: 청년부 간사 접수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조남희 전도사님께서는 청년부 간사님이시다.
1: 네, 마음은 청춘이니까 간증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이제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구호 외치면서 오늘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구호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 구호 준비 만사형통입니다. 구호 시작!
2: 성성 행복! 성성 행복! 성성 만사형통!
0: 형통! 아멘!
1: 축복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찬송가 심리분석연구소 연구소장님이시죠? 조남희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1: 샬롬!
0: 네,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뭐 당연하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는요, 충고예요. 충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충고라고 두 글자 담아서 문자 참여해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답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도 성경 말씀에 대한 씨앗 이미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씨앗 충고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보흥교회에서 대신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와 평택성시와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9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 목자 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 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 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냥 말로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되던 날 하늘로 승천하시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이 간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미 고별 설교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는 성령 받은 우리가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자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순서대로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륜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말씀이 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도 1장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순서를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을 얻는 것이죠.

0: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도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해주면서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믿으라?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서는 입이 되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되는 생각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영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큰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20년차 정기총회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0: 은총 속에 걸어온 120년, 함께 도약하는 성결교회를 표어로 내건 이번 총회 개회 예배에서 안성우 총회장은 120년 전 겨자씨 한 알과 같았던 성결교회가 영혼을 쉬게 하는 은혜의 재단으로 성장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영적 혼란이 극심한 이 시대에 순전한 사중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 치유의 영향력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교단의 미래 지도를 바꿀 120주년 사업위원회 구성과 함께 10대 사역 비전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총회 둘째 날인 오늘 진행될 임원선거에서는 현 부총회장 이기용 목사의 총회장 추대와 더불어 목사 부총회장과 임기 3년의 신임 총무 선거 등 교단 행정을 책임질 핵심 보직의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독보적인 5대양 6대주 선교 인프라를 구축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글로벌 성령운동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선교대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오전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흘간 대성전과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선교,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전격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68년 전 천막교회의 눈물이 5대양 6대주를 품는 거대한 선교의 숲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영적 위기에 직면한 지구촌 목회 현장을 깨우기 위해 다시 한번 순전한 십자가 복음과 역동적인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7개국 677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대거 결집해 차세대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선교사 자녀 찬양단인 브릿지 메이커스의 무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2대 전문인 선교의 선순환 모델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를 맞아 교회 현장에서도 반려견 장려 예배 요청에 대한 목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실감에 빠진 성도를 위로할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최근 한 기독교 기관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성도들의 반려견 장례 예배 요청에 대해 거절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성도들의 정서적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 고민에 빠진 목회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천신학 전문가들은 국내 반려인구가 급증한 만큼 동물의 죽음으로 큰 상실을 겪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돌봄과 위로의 접근이 이제 교회가 마주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조직 신학자들은 반려견 장례 예배라는 명칭과 인식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선을 그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반면 동물은 혼은 있으나 사후에도 존재하는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인간과 같은 내세적 존재로 실체화해 기독교적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은 성서적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장례 예배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위로의 자리인 만큼 형식과 명칭을 일반 장례와 확실히 구별하되 성도가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논란과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각 교회 공동체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4개월째 구금 중인 한국인 박태현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구명운동과 함께 성도들의 격려 편지 동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1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돼 임시시설에 수감 중인 박태현 선교사를 위해 국내외 성도들을 대상으로 격려 편지 발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구금시설의 보안 규정상 모든 서신은 러시아어로만 작성돼야 한다며 단체 홈페이지에 복사해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성구와 격려 문구를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현재 이민 관련 혐의로 최대 17년의 징역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택 몰수 조치에 대한 고소마저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단체 측은 전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의 석방 청원 서명을 결집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대한민국 외교부에 청원

0: 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사단법인 세움과 나눔이 광주광역시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가족들을 초청해 한국문화탐방행사를 열고 고국으로 귀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향한 기독교적 환대와 정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움과 나눔은 지난 25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광주 월곡동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및 새로운 고려인 국제학교와 함께 고려인 동포 130여 명을 초청해 한국문화교류탐방 행사를 전격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 선조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2세대 조부모부터 5세대 아이들까지 대거 참여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을 나누는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체 측은 이주민 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이승엽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요메우리 자이언트의 4번 타자로 진출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깊은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타석에 서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고 벤치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때 팀의 포수였던 아베 선수가 조용히 손편지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팀의 영원한 4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팀에 지명되어 온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너진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적보다 먼저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을 부르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물은 여전히 깊고 강은 여전히 넘치며 불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가족. 의미 있는 5월 보내고 계시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 홍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죠. 이름을 부여받은 혼자에서 시작해서 신랑과 신부로 또 아빠, 엄마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몰려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울고 웃으며 사람을 세우고 지켜내려는 몸부림이 있는 터전, 삶이 녹아지는 곳, 가정. 그래서일까요?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에서는 특별히 5월에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또 다른 기도도 괜찮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함께 기도할게요. 또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시고 들어오셔도 더욱더 생생하게 선명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는 생방송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전화통화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전화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먼저 올려드립니다.

0: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장문 괜찮습니다.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거나 또 직접 나는 통화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 있으신 분들도 우리 문자로 보내주시면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하카동에 위치한 우리 글로벌 미션교회 이준호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0: 아, 오늘도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5월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망의 기도에 청취자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 주신 다음에 기도를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제가 한마디씩 따라하는 기도,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전해 주시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말년 사역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4차 전도 여행 중에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동행시키는데요. 그 디도를 그 4차 전도 여행 중에 그레데 섬에 사역을 위해서 남겨놓게 됩니다. 그 남겨진 디도를 향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 책이 디도서라는 책입니다. 편지글인데요.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중에 우리 가정을 잘 세우도록 가정의 구성원들을 향한 그 가르침의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른 교훈, 여기 휘기아노세라고 하는 이 바르다라는 뜻은 건강한, 병들지 않은,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 교회 구성원들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한 복음, 온전한 가르침, 즉 건강한 가르침을 전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나 치우치거나 일부의 말씀을 극대화하는 그런 편협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하게 하는 전체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또 젊은 아버지나 어머니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먼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품성으로 절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함, 네팔리오스라고 하는 이 뜻은 자제력 있게 맑은 정신으로 절제함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어른은 어른답게 또 자녀는 자녀답게

0: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정을 다스리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내용 중에 경건함, 이 셈노스, 이 경건함이라는 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은 그저 어떤 신앙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품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진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른답게 자신의 위치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신앙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품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세대 또는 할머니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행실의 거룩함, 거룩함에 합당한 이 성스러운 품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합당한 신앙적인 경륜과 신앙의 그런 거룩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 혹은 젊은 남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그 품성으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그 요소를 설명을 합니다. 즉 애정을 가지고 친밀함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과 경건함과 또 서로 간의 친밀함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거룩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들을 향하여 신중하고 단정함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소프론, 신중하고 절제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랑을 나누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어미함과 존경받을 만한 품성을 소유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부모님들의 헌신과 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가족을 위한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저와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마디씩 따라하는 형식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씩 먼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1: 전능하신 아버지,
0: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1: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0: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1: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0: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며,
1: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며,
0: 그 사랑을 누림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1: 그 사랑을 누림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0: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하지만 이 시간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 속에서,
1: 하지만 이 시간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 속에서
0: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심령들이,
1: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심령들이
0: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0: 세상의 불법과 타락의 문화가,
1: 세상의 불법과 타락의 문화가
0: 부모 세대를 파괴하고 자녀들을 공

0: 공격하고 있습니다.
1: 부모 세대를 파괴하고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0: 세상의 유혹은 거세어지는데 우리 가정 속에서는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메마르고 성경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1: 가정이
0: 세상의 죄를 이기고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정화시키는 영적 생명수의 저수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들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셨죠. 경건함과 또 절제함과 사랑과 거룩함과 신중함과 단전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733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저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부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신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매우 중요한 날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절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저희들의 기도의 요청을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목사님 7338번님을 네. 좀 기억해 주세요.
0: 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갈 것을 오늘 이 시간 또 감동으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특별한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는 귀한 가장 중요한 또 그런 날인 줄로 압니다.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또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정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지점에 성령님이여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걱정 근심들은 다 가져가 주시고 이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인도하심이 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덴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가족과 또 우리 7338번님에게 매우 중요한 날 이날 하나님께서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 염려로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7338번님 힘내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690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희원이 오늘 심장 박동기 시술 마쳤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전중앙 서구대덕 육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시술 마치고

0: 깊은 잠에 빠진 희원이를 보면서 소망의 기도에 문 두드려 봅니다.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하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6901번님이시네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섬기고 있는 교회의 우리 목장 식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는 이 감사 기도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1: 네, 할렐루야. 우리 희원이가 나이가 좀 어린 자녀 같죠? 우리 희원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심장 박동기 시술을 잘 마친 것 감사드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희원이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희원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심장 박동기를 잘 이렇게 시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아버지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질병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자라면서 우리 희원이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돕고 있는 대전중앙교회와 또 서구대덕 육목장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중보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르짖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시술을 하는 희원이를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아이가 시술을 하는 동안 마음에 어떤 두근거림도 있으셨을 텐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또 허락받는 은혜의 시간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6901번님 힘내시기 바랄게요. 300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만든 투자로 계속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3년째 이자 때문에 빚이 불어나고 있고 더 이상 버틸 힘도 도움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5월 말 6월 초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주님의 때에 일하심을 보고 믿고 싶어 더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발 주님도 우심으로 이 고난을 무사히 넘기며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3003번님에게 네.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를 좀 네. 해주셔요, 목사님.
1: 우리 정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투자 문제나 빚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경제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하시고 또 우리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0: 아멘.
1: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문제 속에서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그런 빚에 덫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가정에 이 크나큰 빚의 그 올무 속에서 많은 관계가 깨

0: 헤어져 있고 두려움과 또 아버지 근심 걱정으로 영과 육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심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1: 아멘.
0: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실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살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방법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 빚에 또는 아버지는 물질의 탐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 아버지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 풍요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3년째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애타셨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받은 곳도 건강하게 잘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붙들고 힘내셔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랄게요.
2: 아멘.
1: 975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집 주변이 잠잠하고 조용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층간 소음으로 삶이 고달픕니다. 기도로 도와주세요. 아, 이 층간 소음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2: 네.
1: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2: 네,
1: 뭔가 말도 못하고 네. 오죽하면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셨겠어요.
0: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간에 이런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관계로 잘 해결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정말 평안함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집단주택 이 아파트 여러 우리 주거의 환경이 정말 우리를 여러모로 괴롭힐 때가 있고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잠을 자기 어려울 때도 있고 생활하기 불편할 때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웃 간의 얼굴을 붉히면서 또 그저 참아내면서 이 과정을 통과할 텐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1: 아멘.
0: 안정함 안정됨 가운데 행복한 주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일로 인하여 혹시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평화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 계획 가운데 새로운 환경을 예비하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1: 아멘.
0: 주님의 평안하심 가운데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셔서 서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함부로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목사님.
0: 네,
1: 그런 가운데서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면 이사가게 하시든지
0: 네.
1: 또 그들이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어서

0: 조용해지고 환경이 잠잠해질 수 있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실 겁니다.
1: 아멘.
0: 311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이 몇 달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봤지만 낙방했습니다. 문제점이나 이유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봤는데요. 내일 나오는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또한 직장을 구해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취직한 회사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신앙생활도 일도 최선을 다하는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몇 달 동안 공부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시험을 봤어요. 이제 네.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귀한 자녀 우리 따님이 정말 힘이 있는 자녀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새롭게 이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부를 때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곤란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따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따님의 시험 통과와 새로운 직장과 또 열심히 또 앞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따님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새롭게 도전하는 이 일 위에 이 시험 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험을 통과하고 직장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사대로 아버지는 주님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은혜가 놀라운 특별한 선물로서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 이렇게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까지 순간순간 기도와 또 수고와 눈물로 옆에서 격려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따님이 이제 내일 시험 결과가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오늘 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와 함께 했어요. 우리 3116번님 끝까지 붙잡고 기도의 끈 놓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987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43세신데요. 홍성욱님 배다리를 나며 술과 담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첫째 손주 시원이 4학년이고요. 둘째 손주 시우 5살인데 둘째 손자에게 현재 발달장애가 있어서 며느리가 어려워합니다. 시우의 정서와 인지 그리고 신체 발달이 회복되며 이를 감당하는 며느리도 지치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감당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드님과 아드님 네.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예.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신앙의 성숙을 놓고 또 간절히 요청하시는 기도를 하셨네요. 네.
1: 아드님의 가정의 신앙 생활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의 여러 가지 권면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하시는 가정. 아드님의 가정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또 이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그런 시기에

0: 시간이 좀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그 기도의 부탁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홍성욱 아드님, 또 며느님 되시는 우리 현미 우리 자매님, 또 홍시원, 홍시우 두 손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술과 담배 나쁜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신앙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발달 장애가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우 정서와 인지 또 여러 부분에서 발달의 지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히 신앙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고 힘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아멘. 단계로 이 온 가족들이 아멘. 주님만 붙들고 새로워지는 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이 가정을 완전하게 세우게 하시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아멘. 이 가정에 나타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하심의 그 때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주님께서 이 아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완전하고 완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9874번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우리 아드님 또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문제다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034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화성 휴게소 공주 밤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도 부탁합니다. 사업의 일로 인하여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그러시면서도 믿음의 가정 되기를 네. 소망하면서 기도 요청하셨어요.
0: 네, 환경이 지금 허락되지 않지만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남편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사업 경영의 문제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남편분의 사업과 또 그 직장의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일 가운데 또 만남 가운데 신앙의 그런 복음의 귀한 사건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1: 아멘.
0: 주님 지금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간절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또 축복됨이 느껴지게 하시고 아멘. 또 체험되게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는 귀한 사업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환경이 바꿔져야 한다면 주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주님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의 결단과 신앙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체가 변화되기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0345번님께 우리가 알 수 없는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혀를 만져주시고 또 모든 그 발성기관이나 뇌나 또 생각, 입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언어에 막힘이 없고 또 대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손녀딸, 아버지 하나님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이 더듬어지고 또 성대나 또 입술이나 이 모든 발성기관에 또 그 발성기관을 주관하고 있는 뇌의 그런 또 생각의 그 기능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능을 다 살려주시고 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조화롭게 모든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발성기관들과 모든 뇌의 기능들과 아멘. 생각의 그런 아멘. 모든 과정들이 온전하게 연합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긴장감들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1: 아멘.
0: 평안한 가운데 대화할 수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온전함의 은혜, 치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주님. 말씀으로 아멘. 우리를 주님 태에서 조직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은 다 새롭게 빚어주시고 건강하고 온전한 언어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손녀딸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손녀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의 기도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하지 못한 기도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우리 학화동에 위치한 글로벌 미션교회 이준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소망의 네. 기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예.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더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가 가정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한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스려져서 건강한 정말 병들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건강한 가정에 대하여 소망을 누구보다 더 크게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탄성을 향하여. 저탄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평범한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존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일기에는 밤 9시

7시 15분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밤 8시 45분인 거죠. 그러니까 밤 8시 45분경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와 같은 웨슬리안들은 이 웨슬리의 회심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28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웨슬리의 성령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평생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칭의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가르쳤던 분이세요. 그분의 강의 노트가 얼마나 정교한지 학생들이 아유 교수님 강의는 꼭 백과사전 같아요 라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요 큰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눕게 되신 거예요. 죽음이 가까우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남겨주십시오. 평생 가르치신 그 신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놀라운 대답을 기대하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한참 동안 천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어린아이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것은 얼마 안 됐네요. 여러분, 부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직분을 가지는 것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한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매일매일 거룩한 하나님의 안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은혜가 존 웨슬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찌우고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아, 나 진짜 예수님 피곤하게 믿는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만 되면 새벽 예배, 시간만 되면 수요 예배, 시간만 되면 철야 예배, 시간만 되면 주일 예배,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칼같이 하고 교회 봉사도 가장 앞장서서 하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모님만 봐도요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영국 성공의 목회자였고요. 그의 할아버지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목회자였습니다.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더 대단해요. 철저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부모의 그 자녀로 자랐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 아버지였던 사무엘 안네슬리는요 당대를 대표하는 청교도 목사였고요. 이 친구분들도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의 부총장을 지낸 신학자 존 오웬, 17세기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리처드 박스터,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사로 불렸던 토마스 멘튼. 그러니까 이 수잔나가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당대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신학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수잔나와 존 웨슬리가 주고받은 편지들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신학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학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는 몇 명을 낳은지 아십니까? 19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11명 이상, 19명 이상 낳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아, 물론 이제 안타깝게 9명은 성인으로까지는 자라지 못했지만 이 웨슬리가 19명의 자녀 중 15번째였습니다. 수잔나 웨슬리가 아이들을 교육했던 방식도요 아주 대단했어요.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부터 뭘 교육했냐? 소리 없이 우는 법. 다섯 살부터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아주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1709년에 이 웨슬리 형제들이 사놨던 사택에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가족들이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살면서 되면서 아이들은 어머니 수잔나의 그 엄격한 규칙 아래서 받았던 교육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죠. 아주 규칙적으로 살았던 아이들이 아주 자유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동안 어머니에게 훈련받았던 규칙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그 경건의 습관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잔나가 다시 아이들이 모였을 때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새롭게 개혁하게 됩니다. 첫째, 나이 많은 아이들이 동생들을 책임지고 훈련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아침과 저녁에 공부를 시작하고 끝낼 때 반드시 시편송을 부르게 하였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게 하는 엄격한 개혁이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아침에는 시편과 구약성경을 꼭 한 장씩 읽도록 했습니다. 넷째, 아침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개인 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이 많은 아이가 동생들을 맡아서 그날의 시편과 신약성경 한 장씩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룹을 줘가지고요, 속회를 한 거예요. 속회를 한 거예요. 익숙하죠? 감리교의 꽃이라고 하면은 속회를 말하거든요. 닮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속회의 그 시작이 이 웨슬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시스템이 몸에 익히게 돼서 속회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 시절에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을 결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감옥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규칙적으로 금식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들을 비웃었어요. 아우, 저 규칙쟁이들.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성경 읽고, 시간만 되면 예배하고, 시간만 되면 봉사하고,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규칙 벌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담고자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메소디스트. 물론 그 당시에는 버릇처럼, 어떤 별명처럼 메소디스트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메소디스트 철지 감리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1735년에 아메리카 대륙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거기서 얼마나 또 철저하게 굴었는지요. 이 성만찬 할 때도 당신 지난번에 예고 안 했지? 성만찬 금지. 당신 고해와 금식 안 했지? 성만찬 금지. 아주 깐깐하게 이 속내전 규칙을 들이밀었습니다. 오죽하면 교인들이요. 아유, 이 목사님 도저히 피곤해서 못 모시겠다.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결국 선교에 실패한 채 그는 영국으로 쫓겨오듯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던 배 위에서 일기에 쓴 그 한 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려고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웨슬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참된 고백은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에게는 스스로의 행위와 규칙만 있었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그가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돼요. 사실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은요, 조지아로 가던 배 위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736년 1월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영국인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에서는요,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두려움을 모른 채 시편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다 지나고 나서 웨슬리가 그들에게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대답해요. 아니요,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자와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어느 날 존 웨슬리가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요, 1738년 5월 21일 성령 강림 주일에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형 존 웨슬리에게 말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웨슬리는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찰스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3일 뒤에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쯤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작은 집회에서 누군가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애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안들이 5월 24일을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성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의 그 집회 이후에 웨슬리는 다시 한번 그의 영적 온도를 측정해봤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행하게도 강한 평안함 가운데는 있었지만 성령의 다른 열매, 특히 희락의 열매, 기쁨의 마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었던 니콜라스 진젠도르 백작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진젠도르 백작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의한 칭의가 완전한 확신과 성령의 열매에 앞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와서 웨슬리가 모라비안 목사였던 피터 벨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웨슬리가 1738년 6월 18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향해 처음으로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예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존 웨슬리의 속내전에 대해 썼거든요. 사실 저는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요 굉장히 좀 강합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아니 왜 웨슬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고 날카롭게 믿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교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아, 그 강하고 날카로운 설교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사실은 웨슬리 자신을 향한 설교였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임종 직전에 어린 존 웨슬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성령의 내적 증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어머니 수잔나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를 마침내 웨슬리는 마음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상황이 어려워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상황을 풀어가 주시고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질병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적 증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같으며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이루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칭의의 은혜가 임하니
두려움에 놓였던 그

웨슬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녀가요. 이 설리반 선생님이 처음에 워터라는 단어를 손바닥에 수없이 써줬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한 손에는 시원한 물이 쏟아지고 다른 손바닥에는 워터라는 그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에 헬렌 켈러가 이렇게 외쳤다라고 해요. 아, 이것이 물이구나. 그녀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웠고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했다. 웨슬리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단어가 1738년 5월 24일 마침내 그의 가슴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뜨거운 내적 증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 그냥 출석 도장 찍는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벅참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가슴이 뜨거워진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구름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회심 직후 웨슬리는 오히려 모라비안 형제들과 신학적인 충돌을 겪게 돼요. 당시 모라비안 교도 중에 일부가 이 필립 몰도를 따르고 있었던 일부의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성만찬도 기도도 성경 읽기도 다 멈추고 그냥 고요히 기다리라. 이른바 정숙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웨슬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불이 붙었으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장작을 넣어야 합니다. 그 장작이 뭐예요? 웨슬리는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는 선행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전달할 수 있는 일반적 통로,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수단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또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이 두 호수 모두 같은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도 살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근데 사해는요, 이름 그대로 이게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근데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사해처럼 그냥 짠 소금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행위와 이웃을 향한 자비의 행위를 함께 묶어서 은혜의 수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웨슬리가 강조한 은혜의 수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웨슬리는 설교 전후로 즉흥 기도를 했고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공동체가 모여서 밤새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무척이나 강조했고요. 매년 1월 첫 주일만 되면 언약갱신 예배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둘째, 성경 연구입니다. 웨슬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아주 능통했던 옥스퍼드 펠로우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오직 성경만을 삶의 규칙으로 삼고자 했던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 한 책을 내게 달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책을 내게 달라. 다른 세상의 지식보다 한 책의 사람, 성경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틈이 날 때 어때요? 유튜브, 핸드폰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절약한 재정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적극적인 자비의 행위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웨슬리는 신앙이 결코 혼자 자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클래스 미팅, 속회와 소사이어티, 신도회, 그리고 밴드, 반회,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종교는 복음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인 속회를 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요, 세례와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어떤 교인 등록증으로 어떤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웨슬리에게는요, 세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원죄를 씻고 새 언약 공동체로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성만찬은요, 웨슬리의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는 성만찬이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기억하는 상징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의 외적인 상징, 바로 지금 여기에 부어주시는 현재의 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빵이요, 물리적 성질이 진짜 살로 변한다라는 로마의 그 화채설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성만찬은 리얼 프리젠스, 리얼 리빙 프리젠스. 그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리얼 프리젠스,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리빙 프리젠스, 살아있는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교회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분이 식탁 앞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말했다라고요. 아유, 저는 이런 식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사역자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라고요. 형제님, 이 식탁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 배고픈 사람을 위한 식탁입니다. 형제님, 배고프시죠? 그 배고픔이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자리가 바로 그런 식탁의 자리예요. 여러분, 웨슬리는요, 평생 평균 4에서 5일에 한 번씩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웨슬리는 계속적인 성만찬 참여의 의무라는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자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용서를 제안하셨으니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의인들을 위한 만찬이 아니라 병든 자, 지치고 힘든 자, 쓰러져 있는 자,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영혼의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 결국 이 모든 은사들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웨슬리는 구원의 여정을 아주 재밌게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선행의 은혜는 집의 현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는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며 변화된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것은 우리가 거주하게 될 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현관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문고리만 붙잡고 나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제는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라면 중생과 성화는 내 존재 자체가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신생이 아기가 태어나는 즉각적인 사건이라면 성화는 그 아기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점진적인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서로 교제해야 되고요. 금식해야 되고요. 주님이

0: 부신 성만찬의 식탁 가운데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령께서 매일매일 정과 망치로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분노와 미움을 깎아내고 계세요. 물론 아플 때도 있죠. 살이 떨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끝에는 예수님을 꼭 닮은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똑 닮은 내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6-0191번 하늘정원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가장 큰 죄악은 부르짖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치료자다, 내 기쁨이고 내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고 염려와 또 불안해하는 그런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루터의 아름답고 찬란한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아,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클라리넷 콘체르토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모차르트는 개인적으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에는 꼭 클라리넷의 솔로가 등장하곤 합니다. 클라리넷은 굉장히 낮은 음역부터 높은 음역까지 아주 활발하게 연주할 수 있는, 또 음색이 아주 찬란하면서도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선망하는 그런 악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3악장 론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연주, 한스 폰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가운데 2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죠.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의 2악장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에 나오는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 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이 어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또 방사포를 섞어서 발사하면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1: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었는데 네. 올해만 벌써 8번째 도발이라고 하죠.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 국가로 여기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아, 북한이 미사일을 쐈구나. 북한이 또 도발을 했구나. 우리는 수없이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에도 일상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무감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북한은 이런 도발을 통해서 성능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고

0: 또 우리 한반도 전역에 언제든 피해를 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1: 네, 북한의 이런 도발의 불안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 대신에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 교류가 재개되도록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라는 네. 출석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인피니티 밴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할게요.

0: 우리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한반도를 우리 가정을 남북한을 오늘도 보호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도 별개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북한이 변화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더 이상 이런 평화를 깨는 것 그리고 도발하는 것을 멈추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기도의 한 줄과 여러분이 계신 지역 함께 출석 인사로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부여에서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고요. 과천에서도 어떤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김은혜 청취자분께서도 출석 인사 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청주에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가 봐요. 청주에서도 문자를 몇 분이 주셨는데 우리 6263님 출첵해 주셨고 또 7320님은 어플로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익산에서도 오셨네요. 예쁜 꽃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게 빗방울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와 이게 장미죠 지금. 이야 너무나 예쁜 꽃.
1: 네.
0: 5879님 감사하고요. 복음통일 아자아자아자 해주셨어요. 아자입니다.
1: 그리고 새싹회원 7743님은 양산에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양산입니다. 오랜만에 극동방송 듣게 되어서 문자는 또 처음으로 드려요. 그리고 용기내어 기도문도 보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0: 아멘.
1: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아멘. 아멘.
1: 아니 오랜만에 또 문자 주시는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쓴 기도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저희가 또 출석 인사 선물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7743님께 그 첫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외에도 전남 고흥에서도 포항에서도 의정부에서도 서울 창동에서도 오셨고요. 전북 전주입니다. 6977 성도님이세요. 평소에는 북한에 대해서 기도가 잘 되지는 않았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은혜네요 하셨거든요. 좀 멀게 느껴지고 뭔가 마음에 좀 부담도 있고 기도하자니
1: 네.
0: 뭔가 불편함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통일 또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하나 된 거 복음 통일 함께 기도하는 OAP데이 수요일 순서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한뼘 좁혀보는 언어 퀴즈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계신 지역 어디서 듣고 계신지 좀 꼭 알려주세요.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안 나왔는데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셔야 돼요. 뭐 몇몇 지역이 있어요 지금. 예, 빨리 저기 부산도 아직 안 나왔고 예, 울산도 빨리 들어오시고 제주도 들어오시고요.
1: 강원도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0: 아이고.

어디 가셨어요? 얼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유밴드의 찬양 준비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메들리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점 차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난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0: 자, 다 같이 한 뼘 차이! 외치셨어요? 자, 우리 뭐 인천에서, 강화에서, 강릉에서 오셨고, 진도에서, 김해에서, 구리, 의정부, 부산, 평택, 송파, 천안, 대전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1: 아, 청주는 있네요, 청주는. 네.
0: 내 고향 대전. 어디 갔을까? 어머니 빨리 참여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 고향 말을 쓰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0: 네.
1: 이 표현 가운데 저희가 정답을, 우리말 뜻이 무엇일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샵 1069번으로 꽁트가 끝난 후에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대화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힌트를 귀를 잘 기울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1: 맞아요.
0: 예.
1: 꽁트 신혼부부의 대화도 맞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정답을 그냥...
0: 아니, 요즘 이 바쁜 뭐 시간이지만 딱 한 2분 정도는 정말 이렇게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정답이 오늘은 금방 들립니다. 아셨죠? 하나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여보, 내가 오늘 겪은 일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근데 잘 강구해야 돼요.
1: 강구? 혹시 그거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막 뭐 막아줘야 되는 그런 건가?
0: 아, 그냥 들어보시라요. 그런데 좀 복잡하니까 자, 가까이.
1: 아, 잠깐만. 자기야, 나 이거 마무리하고.
0: 응. 어머, 내가 지금 말하는데 강구 안 하고 뭐해요? 아, 지금 내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이거 오늘 지금 막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럼 말해봐요. 들으면서 할게, 자기야.
0: 됐어요. 내 말에 안 강구하면 내가 뭐하러 해요? 일이나 하시라요.
1: 아, 자기야, 삐지지 마. 아, 알겠어, 나 이제 안 할게. 자, 말해봐요. 얼른 말해봐요. 나 강구할게.
2: 아니, 아내가 지금 얘기를 해준다는데 어디지 다른 소리를 들으면 하면서, 예?
3: 강구해야죠.
2: 강구해야죠. 그 우리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옛날에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죠? 이렇게 강구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3: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맥락도 그렇고 네. 받침도 그렇고 8987님도 1076님도 네.
2: 간구라고 하셨는데 간구 아니고
3: 기도할 때 간구가 아니고
2: 강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3: 강하다 할 때 강.
2: 네. 그리고 구하다 할 때 구. 강구다인데요. 자,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로 표현 좀 풀이하면 어떤 뜻일까? 보기 드립니다. 1번.
3: 귀를 기울이다.
2: 귀를 기울이다. 2번.
3: 못 살게 굴다.
2: 못 살게 굴다. 어, 힌트도 저희가 드리기 전에 보기도 안 내드렸는데 집중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기 없었어요. 자,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3: 못 살게 굴다.
2: 정답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홍트 나가기 전에 이랬잖아요. 홍트랑 저희 힌트 잘 이렇게 하시라고
3: 잘
2: 말씀드렸잖아요.
3: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네. 이렇게 집중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이 대화를 강구하신 분들이에요.
2: 맞아요. 네, 여러분이 요즘에 강구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의 재미입니까?
3: 예. 부흥사님 같아요.
2: 자, 강구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말씀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더 강구해야 됩니다. 자, 1번
3: 귀를 기울이다.
2: 2번
3: 못 살게 굴다인데 네. 저희가 지역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아까 전에 우리 저의 고향이 없어요 하는 요 말을 잘 강구하셨어요.
2: 네, 그렇죠.
3: 그래서 샬롬 대전에서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새싹회원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나 힌트들이나 청취자분들의 문자나 잘 강구해보세요.
2: 네. 그리고 OFE 데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게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북녘탕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셨죠?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시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수요일 코너 이어드릴 텐데요. 찬양입니다.
3: 리컬러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할게요.

0: 악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정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3: 이제 창호를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저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허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4: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항상 4-5시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이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더 사상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3: 네,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들으면서 여기 지금 김장안 목사님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그때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4: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3: 네,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어느 목사님하고 그 통역을 했죠, 여기 어디서.
4: 맞아요. 맞아요. 그때
3: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0: 그래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 반 거죠. 북한은 체제하고 우리 지금 이 국동방송에서 나온 하나님하고 볼 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적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국동방송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국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의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9년도에 98년도에
1: 네.
0: 어느 선교사님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1: 아, 러시아에서요?
0: 네. 그또 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듣었던 이제 국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근데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 하고 성경책을 보는 것하고는 좀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동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다 하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1: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부에서 실어간 걸 봤습니다. 장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저는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1: 이렇게
0: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1: 지으시고.
0: 다 됐다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잘 미져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나가면 좋은 말씀들인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수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중국산 노동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않겠다. 뭐 러시아

0: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1: 네.
0: 방송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바롭스크는 또 국동방송이 잘 잡혀요. 어.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네. 거기한 다르고 쪽은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환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네.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근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숭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1: 네.
0: 좀 문의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네,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0: 그렇죠. 98년도 제가 하바롭스 7장을 왔다가 이제 11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1: 아.
0: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예수 네.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 아, 협박을 하다가 성경을
0: 맞아요.
1: 선물로.
0: 맞아요. 좀 시간상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1: 네.
0: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1: 와.
0: 다녔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0: 그분 제가 이제 한 2년 쪽,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 그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완전 간암 판정을 받고 들어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로 생각은 안 하지만은 좀 불행입니다. 그때 머물어본 거예요. 그 처지를.
1: 아.
0: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1: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0: 맞아요. 네.
1: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네.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 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미치는데 어디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에 온 분들을 근데 딱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1: 참 많이 알아보셨어요.
0: 가족이랑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과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0: 네.
1: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0: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병식과 강찬의 음성으로 오직예수 찬양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만나보신 우리 안드레 집사님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면서도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그때 여러분께도 그 간절함이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한편 차이 시간이 많이 없는데
1: 네.
0: 문제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강구다.
0: 네.
1: 강하다 할 때 강구다. 이게 무슨 뜻일지 1번이 귀를 기울이다고요. 2번이 못 살게 굴다인데
0: 네.
1: 한 청취자분의 문자는 뭐 저는 OFP데이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0: 와 진짜죠?
1: 하지만 당첨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
0: 네.
1: 촉촉히 보슬비가 내리는 차 안에서 찬양을 강구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포항에서도 보내주셨어요.
0: 네.
1: 이 강구다 무슨 뜻일지 1번 귀를 기울이다 2번 못살게 굴다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라이브로 드릴게요. 자, 이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 JM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0: 가요계를
1: 바주 헤이리 커피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 드리고요.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을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에서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치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을 함께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0: 정답은 귀를 기울이신 분들이 모두 다 정답을 1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네. 강구다 우리말 표현 귀를 기울이다입니다.
1: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힌트를 너무 알 수 있도록 주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맞으시죠?
0: 그리고 오늘도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야. 더 강구하고 힘써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6849님 네. 아멘입니다.
1: 자, 김정은이 제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0: 귀 기울이고 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서초구에서 1번 보내주신 6604님도 정답이시고요.
1: 네.
0: 군산에서도 귀 잘 기울여 주셨어요. 7412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요.
0: 오늘 당첨자는 새싹회원 4620님부터 시작해서 복음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보내주셨던 9121님
1: 네.
0: 그리고 7412님 더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1: 네.
0: 링크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받고 용기 얻으며 삽니다. 7395님 문자 주셨는데 여러분처럼 북녘땅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북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귀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예물을 마련하게 하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사람의 예물을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청동,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수량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와 분향할 향에 넣는 향료,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를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너는 내가 네게 준 설계대로 곧 성막의 도안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의 도안대로 지어야 한다. 먼저 그들을 시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 1.12m, 너비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하고 궤의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네 개를 주조하여 궤의 네 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하여라. 채는 고리에 끼워두고 빼내지 마라.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 궤의 덮개 곧 속죄판을 순금으로 만들되 길이 1.12m, 너비는 67.5cm가 되게 하여라.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천사 둘을 조각하여 속죄판의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천사들과 속죄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판 위에 머물게 하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판을 내려다보게 하여라. 속죄판을 덮개로 삼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정한 때에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명령들을 네게 말해주겠다. 다음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상의 네 다리에 달되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하여라.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 데 사용될 것이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나를 때 사용하여라.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각 구운 임재의 빵을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항상 놓아두어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여섯 개를 내되 한쪽에 세 개, 다른 한쪽에 세 개를 내어라.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세 개를 얹어라. 줄기에서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 네 개를 만들어 달되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아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어라.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 상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약 34kg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기구들을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네게 준 도안을 잘 살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더 메시지 지금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최정민입니다. 바닷가에는 씨글래스라는 것이 있대요. 이 씨글래스가 원래는 예쁜 보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깨진 병조각, 날카로운 유리들이었죠. 처음에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만큼 거칠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 조각들이 오랜 시간 파도에 부딪히고 모래에 깎이고 바다를 견디다 보면 조금씩 모서리가 둥그러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조각들을 다시 주워서 씨글래스라는 이름으로 소중하게 간직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깨질 때도 있고 상처 입고 거칠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시간과 눈물 그리고 삶이라는 파도를 지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진짜 아름다움은요, 한 번도 깨지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진 시간을 지나서 더 따뜻해진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기쁨 함께 은혜 듣기. 조금은 깨졌지만 더 아름다워지시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네,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뉴시의 기쁨, 오늘 제일 첫 곡은 마음이 상한 자를 라는 복음성가로 함께 했습니다. 시글래스라는 걸 혹시 아셨나요? 이 예쁜 보석 중에 하나인데 이 시글래스가 원래는 이 예쁜 보석이 아니었대요. 사람들이 버리고 멀리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병조각과 뭐 유리들, 예,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모래에 깎이고 바다를 견뎌내다 보면 조금씩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또 더 작아지겠죠? 존재를 모를 정도로 작아지는데 그렇게 작아지고 깎아지고 그러는 그 후에 사람들이 이게 너무 예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붙이는 거죠. 시글래스라고. 그리고 그 시글래스를 버렸던 건데 소중히 간직한다고 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어렵게 깨질 때가 있고 상처 있고 거칠어질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그런 어려운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과 눈물, 그 어려운 파도들을 다 지나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 곁으로 갈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쁘다고 칭찬하실 거고 그런 삶들이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 2시의 기쁨은요. 요즘에 스튜디오가 가득 차게 누가 이렇게 오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가득 차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글로벌하게 오늘 정말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드릴 텐데 문제 드릴 텐데 문제 맞히시는 분께는 김치를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자, 문제를 지금 먼저 좀 드리고 잠시 후에 이분들 뵙죠. 네, 문제 먼저 드릴게요. 러시아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뭘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러시아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뭘지. 1번 보그, 2번 스파시바, 3번 파라쇼. 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러시아 단어가 뭘까요? 아마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오늘 처음 봐요. 한번 맞춰보시죠. 1번 보그, 2번 스파시바, 요건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3번은 하라쇼. 네, 세 개 다 뭐 그렇지 않아 보이는 단어도 있지만 하라쇼? 이건 뭐 러시아어 같지 않지만 세 개 다 러시아어가 맞다고 합니다. 셋 중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러시아 단어는 뭘지. 자, 지금 빨리 보내주시죠. 샵 9330 담으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자, 경쾌한 곡 하나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사냥 듣는 사이에 너무 좋아서 계신 곳에서 춤을 추는 분들이 보입니다. 한 15분 정도 방송 들으시면서 들썩들썩 하시면서 사무실에도 이어폰을 꽂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석에서 들썩들썩 그렇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들 참 많이 불렸던 찬양인데 이제까지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그 뒤를 이어서 내영이 줄을까지 있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고 이 찬양들을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니신데도, 아신대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부터, 예.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문사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그리고 네, 사모님. 네,
3: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박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박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반 드미트리 이름은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0: 네.
7: 안녕하세요. 저는 잔디백 라고 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0: 야,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갈게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네. 오신 거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 네, 이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교회도 다니시고 하나님도 믿고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자, 이런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 목사님 제가 문제 하나 드렸잖아요.
1: 네.
0: 이거 제 발음이 네. 네, 부정확할 수 있으니 네. 누가 사모님이 해주실까요? 그래서 네. 정확한 발음으로 보기 한번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러시아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뭘지 자 보기 1번이 보그였는데 한번 정확한 발음.
3: 보흐.
0: 보흐. 보흐. 자, 보기 2번은 스파시바.
3: 스파시바.
0: 시를 길게 그렇죠? 네. 스파시바. 자, 그리고 3번이 하라쇼.
3: 하라쇼.
0: 하라쇼. 하라쇼.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뭘지를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까 그 중간에 들으신 9826번님이 야훼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야훼는 러시아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네.
0: 네. 네. 아닙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는 맞지만
1: 네.
0: 네. 정확하게
1: 러시아어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0: 그렇죠. 러시아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

0: 주시는 사이에 저희는 또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이 어떻게 또 오게 되셨는지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 지역에서 그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계신 이제 글로벌 비전 센터 그리고 아우름 교회 식구들인 거죠,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 이 글로벌 비전 센터 아우름 교회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먼저 저희 아우름교회와 글로벌 비전 센터는요, 국내 이주민 선교교회, 그리고 선교센터고요. 저희 한 7개 나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다양한 국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아우름교회 뜻이 아우르다,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0: 네.
1: 저희 교회는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한국 이렇게 7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이 청주 땅에서 러시아어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0: 아, 그래요. 7개 나라.
1: 네.
0: 네. 그 우리 청주 얘기하셨는데 청주에 그 이주민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1: 청주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1만 명 정도가 러시아 언어를 쓰는 중앙아시아 분이라고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4천 명, 5천 명 정도는 우리 또 동포인 고려인들이 하고 있는,
0: 네. 그렇게나 많이 계세요? 땅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참 축복받은 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1: 네, 청주에 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지금은 지역 공동체에 어울려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서 열방에 이렇게 섬기기 위해 단순히 우리 외국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이렇게 이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참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목사님.
1: 네.
0: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오늘이 또 어떤 날이냐면 사실은 이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데가 이제 대전과 뭐 중부권 다 듣고 계신데 3월 말부터는 이 청주 본부가 생겨서 청주 지역에도 이 방송이 들렸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오늘부터는요, 목사님.
1: 네.
0: 이 방송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충주에 이제 시험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충주하고 증평하고 괴산까지 이제 이 방송이 들리게 된 게 그 오늘 첫날인데.
1: 의미가 있는.
0: 그 첫날 아우름교회와 글로벌 비전 센터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박수 한번 드리면서.
1: 축하드립니다.
0: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오래도록 안 들렸던 충주 땅에도 이제 시험 방송 오늘 시작으로 해서 충주하고 증평 괴산 일부 지역에 이 방송이 이제 드디어 들려지게 되는데.
1: 네.
0: 그곳에도 아마 이 아름교회 식구들처럼 지금 뭐 유라시아 쪽이나 아니 우리나라가 아닌데 이제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오늘 이 시험 방송 드디어 듣게 되신 거죠.
1: 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저희 같은 많은 외국인 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도 큰 기쁨이고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0: 자, 0205번님이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그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문제 냈더니만 1530번님은 챗GPT를 찾아보신 것 같고. 아, 그럼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식사 후 나른한 시간 늘 일하면서 앱으로도 감사히 듣고 계시는 2347번님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고 1954번님 문자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1번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러시아어로 예배하는 곳이 청주에 있어서 청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치 필요해서 받고 싶어요.
0: 그래요. 제가 김치를 보내드릴게요. 국내산 맛있는 김치.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함께하고 있는 글로벌 비전 센터 아름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 축복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오늘 총 두 분께 김치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렸습니다. 문제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충주하고 괴산하고 또 이 증평 지역에 시험 방송 시작됐다는 그 소리 또 듣고서 축하해 주러 오신 5226번 계신데 이렇게 오늘 또 충주를 또 축복하면서 문자 주시면 그런 문자 주신 분들께도 선물을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충북 청주 또 이 곳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나라에서 와 있어요. 그렇죠?
1: 네네.
0: 네. 그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고려인이 4천 명.
1: 네네.
0: 그리고 4천에서 5천 명.
1: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1: 러시아 언어권을 언어를 쓰시는 러시아 언어권 분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0: 네.
1: 청주에는 이제 총 외국인들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이제

0: 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 난 이거에 너무 놀랬다. 뭐 문화가 다르니까. 네. 어떤 게 놀라셨을까요? 네.
1: 제가 20년 전에 유학하러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공항에서 보니까 모든 분들은 다 한국 분들이에요. 네. 얼굴들은 다 똑같이 보였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아, 정말 다양한 민족이 같이 사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오직 이제 한국 분들이 사니까 그게 가장 놀라웠던 거고요.
0: 아.
1: 그리고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빨리빨리 그 문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0: 그렇죠. 아, 이게 그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이제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다른 나라는 가면 정말 다민족 국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 네,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굉장히 많죠. 그런데 네. 한국은 비교적 뭐 이제 요즘에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빨리빨리 문화는 뭐 사실은 자랑이기도 하고.
2: 가장
0: 네.
2: 먼저 배우는 문화인 것
0: 그렇죠.
2: 같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0: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빨리빨리 얘기해 주면 한번 웃으셨어요. 네. 자, 빨리빨리. 자, 그런 새로운 문화에 좀 놀라기도 했었고. 반대로 뭐 한국 생활 속에서 가장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건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3: 야, 뒤죠. 늘었었죠. Я почувствовал наибольшую теплоту и заботу, когда пришел в церковь Аурым.
1: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아우름 교회를 나왔을 때 네. 그때 제일 정말 안심하고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3: Пастор так тепло обнял, как будто я
1: Максаним께서
3: домой приехал, как будто я обнял своего отца.
1: 저를 정말 꼭 안아주셨는데 집에 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0: 맞아요. 그 타지에 나와 있을 때는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많이 필요한데 또 교회 목사님이 그걸 안아주면 또 그것만큼 따뜻한 게 없죠. 그렇죠? 자,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문제 드렸던 거 맞히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충주에서 처음 시험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의 가족이 충주에 있다면 충주에서도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이 문제 드렸어요. 러시아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뭘지. 자, 보기 1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보흐.
0: 자, 2번은
1: 스파시바.
0: 3번은
1: 하라쇼.
0: 네, 이 중에 이게 세 개 다 러시아어 맞죠?
2: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세 개 다 명백한 네, 러시아어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찬양을 한 곡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오신 분들이 또 찬양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2: 네네.
0: 자, 목사님 어떤 곡 처음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2: 제가 우리 한국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네.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0: 은혜라는 찬양.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곡인데 자, 이 곡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글로벌 비전 센터도 아름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문자들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또 나눠볼 텐데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노래할 텐데요. 한국어와 러시아어 섞어서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네,
0: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와. 야. 여러분들도 이런 감탄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글로벌 비전 센터 또 아우름교회 섬기시는 문사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국어로 많이 불렀던 네, 은혜라는 찬양을 러시아어와 또 한국어로 같이 해서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참 은혜가 됩니다.
1: 네, 저희 교회에서도 참 많이 부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곡입니다.
0: 그렇죠. 야, 참 언어는 다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은혜를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네, 네, 그 생각이 아멘. 들고 이제 그 첫 번째 문제 좀 정답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좀 러시아어로 또 하나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정답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하는 게 뭐죠?
2: 복입니다.
0: 복. 네, 그래서 복이 1번이 정답이었고요. 첫 번째로 오신 분 중에 한 분 저희가 김치를 좀 보내드릴까 하는데 이분께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 이분 목사님 좀 알려주실까요? 끝번호 네 자리만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1: 네, 끝번호 네 자리요? 네, 끝번호 네 자리 3931.
0: 네, 3931. 그 위에 분입니다, 목사님.
1: 아, 위요. 1954.
0: 네, 네. 자, 요 위에 분. 자, 1954.

0: 4번님께 제가 준비된 선물을 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고요.
1: 축하드립니다.
0: 자, 아직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문제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어로 사랑, 성경에 사랑이 참 많이 나오는데
1: 네.
0: 고린도 전서 13장은 또 사랑장에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1: 네.
0: 자, 사랑이란 단어는 러시아어로 뭘지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미르. 네, 미르 어떻게 정확히 발음하죠?
2: 사랑은 류보입니다.
0: 아, 자 보기 2번은 네 류보프. 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들으셨을 거라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뭐 들으신 분들은 들으신 거고 자 보기는 저에게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보기 1번 미르였어요. 미르 발음 어떻게 하죠?
2: 미르.
0: 네, 자 보기 2번은 류보프.
2: 류보프.
0: 자 보기 3번은 다스비다니.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요?
2: 다스비다니.
1: 다스비다니.
0: 다스비다니.
1: 다스비다니입니다.
0: 세 개 다 러시아어입니다.
1: 네.
0: 자, 이 중에서 사랑 뜻하는 단어는 좀 전에 사모님께서 힌트를 거의 뭐 정답 가까운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모님께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본인의 실수를 크게 감지를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들지 못하시는데 사모님 괜찮습니다. 네, 아주 괜찮습니다.
2: 죄송합니다.
0: 아, 청취자들이 덕분에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보기 1번 미르.
1: 미르.
0: 자, 보기 2번 류보프.
3: 류보프.
0: 네. 3번 다스비다니아.
1: 다스비다니아.
0: 자, 이 중에서 사랑은 네, 러시아어로 뭘지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께서 감사하게 좀 전에 알려주셔서 사모님 괜찮아요. 지금 청취를 더 좋아하고 계세요. 네. 자, 괜찮고. 자, 그럼 이제 요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제 이 언어가 다르니까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러시아어 문제도 내고 있긴 하지만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지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나요? 이렇게 어떻게 이 과정들을 이겨내셨는지.
1: 네, 결국 언어 문제도 있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 그리고 또 많은 외국인 분들을 저희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 아픈 날 병원도 함께 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0: 네.
1: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저희가 뭐 언어는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뭐 사실 이 우리 바디랭귀지라는 것도 있고
1: 네네.
0: 또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다 보면 그 언어의 네. 장벽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1: 그리고 많은 외국인 분들이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언어를 배우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계세요.
0: 네네.
1: 그래서 언어를 배우려는 과정에서 더욱더 함께 가까워지고 네, 친해지고 네.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0: 네. 좀 전에 성도님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 그 러시아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거였군요. 사모님 덕분에 안 잊어버리겠다고. 사모님의 그 귀여운 실수를 또 이렇게 다 받아주기도 하시고 계시네요.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오신 건지 처음부터 못 들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1: 네. 네, 우즈베키스탄도 있고요.
0: 네.
1: 네, 맞습니다. 네,
0: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지금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이곳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본 국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또 그 사역을 하고 계신 문사진 목사님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음식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1: 네.
0: 좋아하게 된 한국 음식과 아직도 어려운 음식이 있다면
1: 네. 네.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0: 네.
4: 아,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0: 네.
4: 질문은 어렵지 않아서 한국어로 어떻게 해보겠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갈비탕은 제가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이었어요.
0: 갈비탕?
4: 네, 갈비탕.
0: 네.
4: 처음 한국 음식이었어요. 그 후에는 칼국수, 삼계탕,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봤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에 거의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너무 매운 거나 특징한 음식이 잘 맞지 못해요.
0: 매운 거 쉽지 않죠. 그렇죠?
4: 네.
0: 외국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한국의 매운 거.
1: 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외국인분들은 특별히 김치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야, 그 사랑하는 김치를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드리고 저희 청취자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요. 그 김치가 사실 맵긴 하지만

0: 또 그 매운맛을 한번 보고 나면 잊을 수 없는 게 또 김치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사실 외국에서 온 분들이 이제 그 외로움, 뭐 차별 이런 걸 좀 겪을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1: 꽤 많이 있고요. 저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네, 우리 네, 잔희백 우리 전도사님 네.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0: 자, 전도사님이신데요. 잔희백 전도사님.
1: 네, 맞습니다.
0: 네, 한번 좀 전해 주시면 네,
2: 안녕하세요.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한국어로 배우고 때문에 교회에 다녔어요.
0: 아,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다.
2: 네, 그래서 저기에 디스크리미네이션
3: 생각? 네, 그래서 차별을 좀 느꼈습니다.
2: 그래서 우리 일할 때도 외국인, 시장 때도 외국인, 귀에 왔을 때도 외국인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귀에 대해 나갔어요. 다시 멋있니 그래도 네,
3: 그 한국 교회를 다녔지만 약간 그 외국인이라는 그 차별을 느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2: 예, потом молился Бог мне покажи именно твою церковь.
3: 하지만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제가 다니면은 좋을지 알려주세요.
2: 이 мы пришли в Аурум церковь и мы здесь сейчас увидели именно Божий ответ на наши молитвы.
3: 그래서 아우름 교회를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2: 네, теперь мы чувствуем, что мы Аурумские, мы не вегугин, мы как братья, как семья.
3: 아우름 교회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나라에서 왔지만 한 가족이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정말 식구입니다.
0: 네. 그런 걸 참 느끼신 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진심으로 느끼셔서 그 외로움과 또 차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사역들을 아우름 교회도 하고 있지만 이 글로벌 비전 센터도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비전 센터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알려주세요.
1: 저희 글로벌 비전 센터가 이제 저희 선교 센터이거든요. 예, 선교 센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박나탈리아 우리 자매가 저희 글로벌 비전 센터 사역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박나탈리아 자매님이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 주시도록 할게요.
4: 저는 글로벌 비전 센터가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는 진천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GBC에서 러시아어와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한국에 적응하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아이들을 위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언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에서 아이들을 단순히 주거교육만 받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GBC의 가장 큰 특징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가족처럼 원하는 따뜻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이곳에서 사랑과 지지 그리고 희망을 얻으면 함께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1: 저희가 조금 더 제가 좀 보충해서 얘기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주민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들 뭐 상담이라든지 뭐 병원 동행, 대학교를 보내는 일이나 복지 구제 이런 활동을 제가 글로벌 비전 센터 이 선교 센터를 통하여서 계속 지금 또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 센터입니다.
0: 네. 참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돌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이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이고 그렇죠?
1: 네네네.
0: 자,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비전 센터 또 아름 교회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단체들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많이 계십니다.
0: 그렇죠?

0: 많은 기관들도 있고 저기 특별히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뭐 한국어 센터라든지 선교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복지나 구제 특별히 이제 언어나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은 기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1: 자, 이런 귀한 사역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찬양을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0: 네네.
1: 어떤 곡을 좀 준비하셨을까요?
0: 네, 우리 많은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주님과 같이 네, 이 찬양을 할 텐데요. 네. 네, 저희가 또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조금 발음이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뭐 지금 방송을 틀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충주에서는 오늘 처음 시험 방송이 시작되니까 충주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 그런 분들 여기 충주입니다 라고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주에서 듣는 분에게는 무조건 선물 좀 드릴게요. 자, 충주나 증평 쪽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저희는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을 또 이곳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찬양하시죠.

0: 아멘, 아멘, 아멘. 와. 참, 우리가 잘 아는 곡인데, 또이 곡을 이렇게 다시 들으니 더 은혜가 되네요. 주님과 같이 정말 우리 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다라는 걸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이제 이주민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낯선 땅에 처음 찾아왔을 때그 외로움과 막막함과 그런 가운데 이 주님의 어떤 이 보호를 얼마나 더 갈망하겠어요, 그렇죠?
1: 특히 한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접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0: 맞아요.
1: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이 지역에 이렇게 참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같이 품어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게참 많은데 지금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그 이주민 사역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이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1: 이제는 선교의 시대가 물론 이렇게 해외도 계속 유지돼야 되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한국 땅으로 지금 열방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만 이렇게 멀리 선교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곁에 온 열방을 이렇게 품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맡기신 그런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이게 특정 단체나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맞죠,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또 외국인 분들께서 우리 한국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교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또 복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선교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목사님도 이 사역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주민들한테 배우는 것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제가 오히려 제가 감사를 많이 배우고요. 제가 믿음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저 역시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0: 자, 오늘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지역 다니시다가 이렇게 이 러시아어를 쓰시는 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기회를 들어서 그분들 만나면 간단하게 인사 정도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단어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 한 문장이 러시아어로 어떻게 하는지 좀 저희가 배울 수 있나요?
2: 이수스 루빗 바스.
0: 자, 예수님을 뜻하는 게 이수스.
1: 네, 이수스.
0: 그리고
2: 루빗 바스.
0: 루빗 바스. 바스. 네. 루빗이 뭔가요?
2: 사랑하십니다.
0: 사랑하십니다. 네. 마스가 당신을.
1: 당신입니다.
0: 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좀 다르긴 하니까.
1: 네네.
0: 이수스
2: 루빗 바스.
0: 자, 우리 청취자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한번.
3: 이수스 루빗 바스.
0: 자, 한번 더.
3: 이수스 루빗 바스.
0: 자, 한번 더.
3: 이수스 루빗 바스.
0: 와, 방송 마칠 때 되니까 이제 다들 입이 풀리셔가지고 분위기가 좀 살아나요. 네. 자, 이렇게 러시아 분들 만나시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3: 이수스 루빗 바스.
0: 이렇게 인사하시면 러시아 분들이 너무 반기면서 심지어 예수님 안 믿고 있어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1: 네. 특별히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복음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렇게 뭐 우리 지역의 많은 곳에서 듣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와 음성과 제천 지역에서 이제 방송이 추가로 들릴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제천까지도 방송이 아주 양호하게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이 충북 지역에 없었는데 3월 말에 청주가 생기고 이어서 이제 충주가 오늘부터 시험 방송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음성과 이 강원도 제일 근접해 있는 제천까지 이 방송이 다 들리게 되는 그 첫날 이 아름교회와 글로벌 비전센터에서 함께해 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 저희도 큰 영광입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비전센터 아름교회가 꿈꾸는 비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1: 네. 저희가 이렇게 정말 열방이 함께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가 저희 한국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다시 세계로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제가 꿈꾸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에 온 많은 이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해서 다시 본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우리 이렇게 이주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희가 응원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두 번째 문제를 드렸었는데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뭐죠?
2: 류보입니다.
0: 네, 류봅.
1: 류봅, 네.
0: 네, 류봅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번에 연락 주신 분 중에 목사님 요분 끝번호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 5171번입니다.
0: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5171번님께 두 번째 김치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제 드디어 충주와 음성과 제천에도 이제 시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극동 방송이 계속 안 들리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안테나가 세워지고 방송이 들리게 됐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그곳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있으시면 주파수가 104.7입니다. 104.7. 청주 주파수랑 똑같은데 알려주시면 좋겠고 대전에서 기존에 듣고 계신던 분들은 93.3을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93.3, 104.7 꼭 기억하시고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끝에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라고 하면 해외 선교만 떠올리는 경우가 좀 많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인데요. 국내 이주민 선교가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오랜 시간 관계를 맺고 돌봄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역자가 적은 그 상황에 선교해야 할 영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저희 작은 공동체들이 정말 이렇게 눈물로 이 사역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국내 선교를 더 깊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선교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로, 관심으로, 그리고 직접 방문과 섬김으로 동참해 주실 때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열방을 품는 교회로

0: 되기를 네, 소망해 봅니다.
1: 네. 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꼭 기도 제목 같아요.
0: 네, 사실 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1: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제 뭐 저희 말미에 말씀드리지만 이런저런 방송에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일반 그 방송들에서는 이제 이 목사님 어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네. 오늘 극동방송에서는 한 시간 동안 그 얘기 할 수 있어서 네. 제일 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제가 뭐 라디오나 TV 방송에 지금 나간 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껏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저는 이제 목사하고 선교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마음껏 또 한 네. 저희 성도들과 함께 초대해 주셔서 그것을 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여러분들 이분들 한 분 한 분 또 방송이 지나고 나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제일 필요한 게 사랑과 관심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서 글로벌 비전 센터 아우름교회 사역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 아까 배웠던 러시아어 예수님은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거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고 한 세 번 같이 한번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 이수스 유빗 바스. 이수스 유빗 바스. 이수스 유빗 바스.
1: 네, 감사합니다.
0: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자,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지역에 놀라운 사역들이 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나눴던 얘기들은 다 기억이 안 되겠지만 꼭 기억해 주실 내용들은 이분들의 사랑과 관심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또 극동방송에 필요한 사랑과 또 관심은 오늘부터 충주 음성 제천 지역에 이제 시험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이걸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윤아의 삶의 오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제가 저녁에 모임에 가가지고 나눔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새끼라 김인수 PD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맞다고 했더니 아, 놀라시더라고요. 새끼라 방송 참 자주 듣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저를 꽤 냉정한 사람으로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물론 방송에서 냉정하고 좀 밀어붙이다가 가끔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화할 때 막 때로는 밀어붙이죠. 교회 가자고. 사실 저의 진짜 성격은 그게 아닌데 이 스튜디오 안에만 들어오면 제가 우리 총연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네요. 그분 믿고 그냥 귀하고 귀한 일이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한 분만 통화하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연결하기 위해서 가끔은 전화 연결하다가도 냉정하게 끊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건 범죄인데 좋은 일 가지고 총연출 하나님 믿고 조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괜찮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방송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거기에 살짝 숟가락 얹고 있는 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 누구를 부르실지 궁금하네요.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입니다. 세깨라.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모임 갔다가, 한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좀 서로 나누다가, 제가 이제 뭐 극동방송 새끼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새끼라 그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냉정한 줄 알았다고. 그러게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따뜻함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더 따뜻함을 제가 좀 이렇게 더 넣어야 되나, 밀어붙이는 거 조금 이렇게 자제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되죠. 그 마음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새끼라에선 살짝 뒤에서 밀어드립니다. 등 떠밀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 그리고 나서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어떤 분에게 살짝 밀어붙이기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가 돼요. 오늘 5월 27일입니다. 아, 5월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잠깐 여러분께 안내를 했었는데, 새끼라에서 가족전도를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가족전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해요 부모님,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방송 중에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 모아서 가족전도 했던 그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새끼라 가족전도에서 사랑 고백하는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물정 1069, 이 시간에는 이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보내시되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족전도에서 따뜻하게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이라고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링크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835번님 잘하고 계십니다. 쇼트트랙에서 릴레이 경기할 때 살짝 밀어주듯이 밀어야 해요. 라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응원. 그러니까요, 뭐. 때로는 밀어붙여야죠, 뭐. 예. 팍팍 밀어주세요. 또 이렇게 또 1113번 님도. 우리 6471번 님도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영상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마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못 보신 분들 영상 보내주시면 가족전도 사랑 고백하는 새끼라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그게 맞아요. 당당히 밀어붙이니 참 좋습니다. 파이팅! 하고 0191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샵 1069 영상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혹시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방학이라고 두 글자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지금 쉬고 있지만 이 방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듣고 있다.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천주교 신자가 이 새끼라를 듣고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무교생이 듣다가 전화 연결된 분도 있고, 어제는 탁송 배달하면서 자동차에 틀어져 있는 방송 우연히 듣게 된 분도 있고, 갖가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 분 많습니다. 자, 지금 혹시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어떤 이유든 아무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영상이라고도 좀 보내주시고 방학도 보내주시고요. 자, 김담비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0: 김단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나눴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 가족전도 사랑해라고 고백한 영상들 모아서 제작된 영상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여러분에게 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특별히 가족전도 대상자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교회 방학 중이신 분들 있으면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 이렇게 문자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전도가 요청이 왔어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고 싶다고요. 자, 제가 우리 지금 며느리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어머니 이상희님께.
1: 여보세요?
0: 오,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0: 이상혜님이시죠?
1: 네.
0: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라디오가 옆에 틀어져 있나요?
1: 네?
0: 라디오가 틀어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1: 예, 잠깐만요.
0: 예, 예.
1: 네네.
0: 끄셨어요?
1: 네.
0: 어우, 오늘 며느리가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1: 예.
0: 방송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1: 예.
0: 방송 듣고 계셨어요?
1: 네.
0: 예. 아, 그렇구나.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으세요?

0: 네.
1: 청주에 계시고 오늘 그러면은 며느리 얘기 듣고 극동방송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한번 들어봤어요? 그 전에도?
0: 예, 그 며느리 뭐 식구들이 다 극동방송 틀고 다니니까
1: 네네.
0: 그 방송은 많이 들었어요.
1: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으셨군요, 어머님도.
0: 네, 며느리, 남편, 아들, 뭐, 다,
1: 오, 며느리, 남편, 아들
0: 애기들까지.
1: 다 극동방송 애청자인가 봐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며느리가 저희 방송국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요청을 했어요. 사연 요청을. 혹시 이 시간대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님?
0: 처음 들어봐.
1: 처음 들어봤어요, 이 시간대는. 근데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쵸?
0: 예.
1: 어머니 교회 다녀보셨어요? 전에?
0: 다니다가
1: 예.
0: 몸이 아파가지고
1: 예.
0: 쉬고 있었어요.
1: 아,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0: 입이
1: 쉬고 계세요?
0: 아파가지고
1: 얼마나 쉬고 계세요?
0: 이제 가끔 이제 뭐 행사 같은 그런 데는 가고, 그리고 그냥 한 7년 정도
1: 7년
0: 다녔어.
1: 정도 쉬고 계셨고, 가끔 이렇게 또 행사 때 가고 계시고,
0: 네.
1: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은?
0: 많이 아파요.
1: 아, 지금도 몸이 좀안 좋으세요?
0: 예.
1: 그렇구나.
0: 너무 떨려요.
1: 아, 지금 떨려요?
0: 예.
1: 아, 왜 방송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0: 많이 아파가.
1: 방송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통화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0: 네네.
1: 그냥 저하고, 예, 그냥 통화한다. 아들 같은 친구하고 통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통화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어머님, 선물을
0: 네.
1: 드려요, 선물.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0: 네.
1: 좋은 선물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로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고르신다면
0: 견과류.
1: 견과 세트. 알겠습니다. 견과 세트 보내드리고, 혹시 아버님도 옆에 계세요?
0: 아니, 일
1: 일
0: 나가셨어요.
1: 나가셨어요.
0: 네.
1: 그러시구나.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0: 네.
1: 어머님이 지금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아프신지, 이제 거동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며느리가 요청을 했는데, 며느리 덕에 선물 받았잖아요.
0: 네.
1: 며느리도 선물 줘야겠죠?
0: 주셔요.
1: 네, 며느리 뭐 줄까요, 며느리는? 아까 그것 중에서. 야,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자, 우리 며느리, 나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우리 이혜경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희 아버님 열무김치 좋아하셔서 김치로
1: 또 아버님을
2: 드시면
1: 위해서 또.
2: 감사.
1: 자, 열무김치. 어머님,
0: 네.
1: 이 며느리가 옆에 듣고 있었어요.
0: 네.
1: 며느리가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에 더 더불어서 우리 어머님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자, 우리 두분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하세요.
2: 엄마,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아프시지만, 아프신 거다 낫고 가려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프셔도 예배 드리시면서 엄마 영혼이 먼저 회복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도 낫게 해주실 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엄마가 예배 생활 잘하시고, 나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해.

0: 이사해요.
1: 어머님 좋으시죠?
0: 네.
1: 와, 며느리가 엄마라고 하는군요.
0: 예.
1: 우리 며느리가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국, 특히 이제 전국 방송에 이렇게 신청하셨어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며느리 통해서 오늘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의 어머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꾸준하게 교회 다니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꼭 잘 더 깊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혹시 아버님도 같이 지금 쉬고 계시나요? 교회?
0: 아니요.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1: 아, 아버님은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0: 네, 주일을 안, 저만 아파가지고.
1: 몸 때문에 입이, 어쩔 수 없이.
0: 네, 입이 많이 아파가지고.
1: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되게 걱정 많으시겠네요. 몸도 아프시고 또 같이 교회 다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네, 많으셨어요.
0: 교회 다니면서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1: 그래요?
0: 요번에 안수 집사 임직
1: 또 받고 네네.
0: 또 받고
1: 네. 네네네 그렇구나.
0: 그래서 우리 뭐 애기들도 다 아니 그랬는데 저만 못 가요.
1: 아 그래요 어머니 한번 그래도 용기 한번 내셔서 네.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시면서 아픈 그 육신도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더 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저 따라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어머님? 예. 저 따라서.
0: 짧은
1: 예?
0: 짧은 성경 시절.
1: 짧은 걸로 예, 짧은 걸로 저 따라서 좋으신 네.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참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0: 제가 감사하죠.
1: 청주에 그 남편 다니시는 교회가 근처에 있나요? 집 근처에?
0: 예.
1: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남편과 함께 좀 네. 몸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하시고
0: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가지고 청주 영농에 있는 청남교회 다니고 있어요.
1: 청남교회. 혹시 며느리 네. 아들도 같이 살아요?
0: 네.
1: 아, 지금 그냥 따로 있는 거군요. 지금 이 시간에 저녁엔 같이 네. 만나고.
0: 네, 직장 다니니까.
1: 그렇구나.
0: 다들
1: 예,
0: 우리 가고.
1: 우리 며느리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2: 혜경아, 네 엄마 사랑해.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0: 열심히 엄마도 노력할게.
2: 네, 감사해요, 엄마.
1: 그래요.
0: 예. 고마워.
1: 우리 어머니, 네. 우리 며느리뿐만 네. 아니라 다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0: 네.
1: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0: 네.
1: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몸도 건강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0: 건강하시고.
1: 네.
0: 혹시 어머님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어머님 듣고 싶은 찬양?
1: 독생자의
0: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맞나요?
1: 네.
0: 살아계신
1: 네.
0: 주. 아,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1: 그냥 어릴 때, 그냥 학교, 초등학교 때인가?
0: 네네.
1: 그때 처음 나갔었어요, 교회를.
0: 네네.
1: 동네 시골 교회를. 거기서 이제, 그 짧은 찬송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 많이 변했는데,
0: 네네네.
1: 그 노래가 듣고 싶어요.
0: 네네네. 살아계신 주. 정말, 살아계신 주잖아요. 특별히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응? 꼭 이번 기회 잘 믿으시고요. 7606번님이 청주 시민인데, 청남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꼭 나가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셨네요.
1: 아,
0: 기도하신다고.
1: 맞습니다. 네네.
0: 어머니 힘내시라고 이렇게 문자도 왔습니다. 예. 어머니
1: 네.
0: 건강하시고, 극동방송 오늘 이후로 한번 좀쭉 들어보세요. 방송도.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우리 이혜경 님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0: 찬양의 언덕 살아계신 주. 그렇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 방송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전도 사랑의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받고 싶으신 분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 나눠주시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며느리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고 참 뭉클했다고 0683번님 며느리 목소리에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어머니 살아계신 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눈물나고 감동이라고 5012번님도 이렇게 8942번님 어머님 사랑스러운 며느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이제 우리 어머님 몸이 조금 더 조금씩 좋아지시면서 예배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 쉬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는데 방학 문자가 와 있거든요. 이분들 제가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 한번 해봅니다. 3714번님 3714번님께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3714번님 자,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안 받으십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한 번 더 3714번님 3714번님 신호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학생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학생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2019번님 2019번님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갑니다. 2019번님 전화 걸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0: 우리 2019번님 아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맞으세요?
1: 네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시집 와서 계속 방학인데 오늘 유난히 한번 올려보고 싶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너무 당황스러워.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요.
1: 감사합니다.
0: 결혼하고 나서 방학이면은 좀 오래됐어요?
1: 20년이 좀 더.
0: 20년?
1: 네.
0: 야, 한번 오늘 도전해볼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첫 방송은 아니신 것 같고 계속 네, 들으셨나 봐요.
1: 네네.
0: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극동방송은 20년 방학 중에.
1: 아니 늘 저기 뭐에 차에 고정은 예. 해놓고 다니거든요. 마음은 늘
0: 마음은 늘 한데 네. 그게 20년이 흘렀군요.
1: 네.
0: 처음에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우연히?
1: 네네 우연히 그 차 뒤에 네. 극동방송이라고 좀 차 뒤에가 있길래 그냥 한번 채널을 돌려줬는데
0: 그 빨간색 스티커 보고
1: 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지금 목포예요.
0: 목포?
1: 네.
0: 야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네. 목포 극동방송 한번 갔다 왔는데 예,
1: 네.
0: 목포에도 우리 그 이 새끼라라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결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20년 네. 방학을 오늘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예? 네? 20년 방학을 끝낼 수 있는
1: 네, 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아, 네. 아들이랑 방송 듣다가 카페에 잠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워.
0: 지금도 카페예요?
1: 네, 앉아있어요.
0: 아들하고?
1: 아들이랑. 네.
0: 와.

0: 아, 이 시간에 아들하고 카페 앉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학교 이제 끝나가지고 데려오는 길에 빵이 먹고 싶다 해서. 네.
0: 아들이 초등학생인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0: 예. 끝나고 나서 지금 빵 먹고 있군요. 빵과 커피 한 잔.
1: 네.
0: 오, 근데 어떻게 좀 전에 아까 빵집 들어오기 전에 차에서 들으신 거예요?
1: 네, 차에서 아기 기다리다가, 네,
0: 기다리다가
1: 기다리다가, 네, 그냥
0: 방학 딱
1: 오늘은 그냥,
0: 보냈다가, 오,
1: 네.
0: 지금 갑자기 딱 받고 놀라셨구나. 자, 오늘 이제 딱 하나님께서 우리 2019번님 부르고 계시네요. 응?
1: 감사합니다.
0: 자, 선물. 혹시 어떤 선물 있는지 아세요?
1: 아니요, 굳이 제가 받기가 좀 송구스러워요. 다른 분께 또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
0: 왜
1: 전화만으로
0: 받기가
1: 다시.
0: 송구스러워요? 20년 방학생이면 정말 몇 개를 더 들을 수 있는 방학생입니다.
1: 아유, 아유,
0: 우린 방학생을 위한
1: 죄송스러워요.
0: 선물이 잔뜩 있어요. 자, 소곱창
1: 네.
0: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경과 받을 수 있나요?
0: 아,
1: 안 받아도
0: 그럼요,
1: 되는데
0: 견과.
1: 죄송합니다.
0: 뭐가 죄송해요?
1: 다른 분
0: 죄송할 거
1: 드려야
0: 하나도
1: 되는데 제가.
0: 없어요. 알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우리 2019번님 같은 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원래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쭉 하시다가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안 하시게 된 거죠?
1: 네, 엄마 아빠를 제가 전도를 하고
0: 예.
1: 제가 시집을 와도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0: 혹시 남편도 지금 같이,
1: 아니요, 남편은 이제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0: 다른 종교를 가지고
1: 힘든.
0: 있어요.
1: 네.
0: 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는 아직 교회 안 나가봤겠는데요?
1: 아니요, 제가 물어보기에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학교에서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더라고요.
0: 네네.
1: 네, 그럴 때한 번씩 따라갔다고 얘기를
0: 아,
1: 들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은 없겠네요, 우리 친구가.
1: 네, 그렇죠. 제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0: 20년 동안
1: 있어서.
0: 마음은 계속 있었고, 목포극동 방송 계속 듣고 계시고.
1: 네.
0: 아, 하나님께서 오늘 2019번님 이제 딱 선택하셨고, 이 방송 통해서 부르고 계시니까, 딱 오늘 한번 그 강한 사인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저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고맙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우리 2019번님, 혹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1: 네.
0: 남편은 어때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반대가 있나요?
1: 예전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0: 네.
1: 지금은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0: 지금은 좀
1: 바로
0: 반대할 것 같아요?
1: 반대하진 않을 것
0: 아, 반대할 것
1: 같습니다.
0: 같진 않아요. 옛날에 반대를 했는데,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구나. 자, 일단은, 아까 견과 선택하셨잖아요. 남편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1: 지금
0: 소곱창?
1: 이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0: 아니,
1: 제가
0: 저희는 두 개, 막
1: 네.
0: 세 개도 드려요.
1: 아이고.

0: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치 세트 연어 왠지 소곱창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뭘 좋아하실까? 아니, 커피
1: 그냥 유산균으로 선택해도 되겠
0: 유산균 오케이
1: 네 아이고
0: 그래서 남편한테 유산균 네. 선물 꼭 좀 전달해 주시면서 오늘 네. 있었던 일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오늘 있었던 일 꼭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 네. 목포극동 방송 통해가지고 네. 교회 소개시켜 드려도 돼요? 우리 2019번님
1: 가까운거든요
0: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
1: 네 네네네.
0: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연락드릴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 혹시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 있어요?
1: 호산나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호산나, 네. 호산 이거요, 이거요?
1: 네. 오,
0: 옛날 곡인데.
1: 네.
0: 그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1: 네네.
0: 어깨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뭐 이러면서.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너무...
0: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이렇게 주일학교 네, 다니셨구나.
1: 네, 뭐 그때부터 혼자 다녔어요.
0: 그랬구나. 예. 네. 저희가 교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결심하셔서 꼭 도전해 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1: 네. 네.
0: 오늘 우연 아니에요.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네, 네, 미리 축하드리고
1: 네.
0: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또 연락드릴게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별도의 한영훈이 20년 만에 앞에 스티커 보고, 우리 극동방송 스티커 보고 방송을 또 우연히, 우리가 생각하던 게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듣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소개도 받기로 했습니다. 호산나, 옛날 곡인데 곧 이 곡도 나옵니다. 크룩스의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호산나 갑니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리고 또 호산나까지 메들리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호산나, 참 오래간만에 또 힘찬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 많으십니다.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사랑 고백하는 영상, 여러분께 영상이라고 두 글자 주시는 분에게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는, 전남 영암에서도 극동방송 들리나요? 주파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럼요, 목포극동방송이 들리죠. 주파수는 100.5MHz입니다. 100.5. 목포극동방송. 또 그쪽, 광주극동방송도 있고, 목포극동방송도 있고, 또 전남동부극동방송 또 여수에도 있고요. 이렇게 또,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네. 자, 영상이라고 또 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받으시면은 그 영상, 따뜻한 사랑 고백 영상,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새끼라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준비가 되니까 내일도 함께 하시고요. 끝곡 행복한 가정,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보흥교회에서 대신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 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 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 목자 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 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 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핵심인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 어떤 말인가 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기독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크라이스트교,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기록하면서 음역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인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핵심인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사역을 이어서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중심인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 같은 존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듣고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모래가 날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 또한 흔적을 남깁니다. 영적인 흔적. 바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한 열망이 일어나거나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는 아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성령이 중심이 되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좀 덜 강조되는 바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 부활절이나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시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하고는 몇몇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 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결함인가 하면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하였느냐 묻는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성령을 받지도 못하였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들이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도 성령을 알지도 못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 3절에서 그 대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그것은 소위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밭을 준비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요한의 세례는 일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곧 윤리적인 각성, 도덕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각성만으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각성을 넘어서서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만지셔서 우리의 내면과 인격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단지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총체적으로 개조하는, 다시 만드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나름의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아, 저들은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의 체험,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없었던 것이지. 단순히 윤리적인 뉘우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그래야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설명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배도 적당히 참석합니다. 성경 말씀도 적당히 압니다.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가르쳐서 참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보면서 몸서리치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력의 벽에 부딪혀서는 철저히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이죠. 도무지 내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경험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절대 빈곤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 일반적인 정도의 가난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소위 말해서 구걸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은 절대적인 가난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가난한 심령의 경험,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은 오직 성령의 터치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만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날마다 만지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찾아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찾고 성령을 간절히 바라며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에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그를 바라고 그를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참 연예인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다 그 연예인으로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보니까 도배를 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바라고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성령을 바랄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 특별히 저는 성령을 사모하는 방법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성령을 사모하는 방법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이지. 여러분, 찬송, 기도,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찬송하고 집중하여 기도하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온세대 예배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이 찬송할 때 우리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0: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기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 날마다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틈틈이 찬송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고 틈틈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성령 임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제자들이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2사람쯤 된 사람들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시에서 횟수로 3년 동안, 만으로는 2년 3개월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성경 강론을 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사람쯤 되는 사람들,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바울의 사역과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마술할 때 필요로 하는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얼마나 되었다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와 소아시아 내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 한가운데 중요한 지점이 있었던 것이죠.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아주 흥황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 또한 만연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데미 여신의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에베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 소위 말하는 무당이나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19절에 아까 보았던 거기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까 자신들의 생계수단, 우상 숭배에 필요한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는 불살라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책, 이 은 5만을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에베소 도시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심 안에 강력하게 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지역이 살아나고 도시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것이죠. 그들 심령 안에 지역을 품고 도시를 품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며 문화가 바뀌어지게 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도시로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지역과 도시 안에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도시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당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신다는 것이지.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문 뒤에 20절 이후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요 사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종사하는 자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일행들을 잡아와서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죠. 영적인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비록 만만치 않은 영적인 저항이지만 그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소요 사태를 특별한 방법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저항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렇게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여름 휴가나 혹은 여행을 가서 바다 수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수영을 하다 보면 바닷물이 입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짜죠. 상당히 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닷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초등학교 자연책에서, 요즘은 자연이라고 안 하나요? 예, 옛날 사람인 거 티내는지 모르겠는데 3.5%라고 그러죠. 바닷물의 3.5%가 염분이다. 여러분 바닷물의 양에 비해서 3.5%는 엄청나게 극소의 양입니다. 근데 극소의 양이 그 넓디 넓은 망망대해 바다의 물을 짜게 만드는 것이지. 3.5%밖에 안 되는 그런 염분이지만 바닷물을 곳곳마다 짜게 만드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도시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 아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려내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의 영향력, 3.5%밖에 안 되는 염분이지만은 그 망망대해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것처럼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그런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3%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흘러가고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지만 그런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까지 오직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중생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에 그 감격과 기쁨을 선포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이 지역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가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도시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문화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도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의 영향력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곳곳마다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의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3화 이름의 무게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던 선교사들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에도 2세가 태어난다.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지 5년 만이었다. 언더우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들의 이름 또한 언더우드가 된다. 20대 청년이 된 그는 언더우드라는 이름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2: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다시 뵙네요. 와, 점점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시네요.
3: 그렇죠. 보시는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혹시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아세요?
2: 아유, 어찌나 고집인지 요즘엔 통 몸도 안 좋으신데 쉬시라고 그렇게 말려도 오늘도 교회 가셨어요.
3: 아, 역시 아버지 여전하시네요.
2: 그런데 웃을 일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오죽하면 사모님 간병하다가 병이 났을까. 아드님이 제발 쉬엄쉬엄 하시라고 말 좀 해주세요.
3: 과연 제 말을 들으실까요?
2: 그것도 그러네요. 스크레톤 목사님이 찾아와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휴, 저러다가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3: 제가 한번 잘 말씀드려볼게요.
2: 아니 그나저나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얼굴이며 목소리며 이렇게 든든한 아드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3: 예? 아.
1: 언더우드는 어색하게 웃는다. 이어받았다라는 말이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진다.
4: 이거 보세요. 이게 아버님이 작업하시고 계신 성경 번역본입니다. 아직 완성 전이고요.
3: 예?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4: 예.
3: 시작한 지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4: 그게 건강 때문에 여러 번 중단했었거든요.
3: 아.
4: 지금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해서 번역 작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아드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3: 제가요?
4: 예.
3: 아버지가 하시던 번역 작업을요?
4: 예.
3: 저보다는 적합한 분이 더 계실 텐데.
4: 아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0: 악이죠. 아니, 보십시오. 여기 이수정, 로스 역본, 그리고 다른 초기 번역본들이 다 달라서 이걸 통일시키는 중인데 다른 사람이 맡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제가 아버지와 생각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0: 성교사님,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명이라고요.
1: 아, 네.
2: 언더우드는 원고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원고 위에 쓰여진 아버지의 이름이 또렷이 보인다. 시간이 지나 빛바랜 갈색 종이 위에 쓰여진 언더우드. 그의 눈길이 오래도록 머문다.
1: 아, 죄송해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에요. 다른 분을 좀 찾아봐 주세요.
0: 선교사님, 이건...
1: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0: 언더우드, 방금 장로님 다녀가셨어. 한번더 생각해주면 좋겠다는구나.
1: 왜꼭 저야만 해요? 아들이라서요?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을 왜꼭 제가 이어서 짊어져야 하냐고요?
0: 아니, 꼭 하라는 강요는 아니야.
1: 전제 삶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0: 언더우드, 많이 힘들었구나.
1: 사람들은 제 이름만 보고 저를 판단해요. 그 언더우드라는 이름. 그런데 전요, 그 이름이 무섭고 싫어요. 아버지의 사명, 사람들의 기대, 조선의 변화. 왜 저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2: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는다. 아들의 떨리는 숨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꺼내지 못했던 진심과 마주한다.
0: 아들, 아버지와 똑같을 필요 없어. 우선 너만의 길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다.
1: 조선 땅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제 앞길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요, 미국인인데 미국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언제 조선에 돌아가냐고 해요. 어머니, 저는 미국인이에요, 조선인이에요?
2: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한다.
0: 글쎄, 어쩌면 넌둘 다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더 복잡한 길을 가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
1: 이 모든 게다 침이에요. 국적이 없는 것도, 이름이 언더우드인 것도,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0: 당연해. 넌 아직 젊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나이니까. 너만의 선택과 너만의 길을 찾아가야 돼. 하지만 그길 위에 아버지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넌그 위에 너만의 발자국을 남기면 되잖아.
2: 언더우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1: 네, 맞아요. 나만의 길.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3: 선교사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에 하신 대표기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조선 말을 잘하세요?
4: 저 이래 보여도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3: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선교사님들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4: 어떤 게요?
3: 그냥 조선 사람 같아요.
4: 아.
3: 그래서 신기해요. 유창한 말로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아,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도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4: 제가 더욱 감사하네요.
2: 한 자매의 고백으로 언더우드의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0: 잠깐 얘기 좀 할까? 괜찮니?
1: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0: 어제 너랑 얘기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
1: 이게 뭐예요?

0: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빠가 쓴 메모야. 서재에서 발견했는데 나중에 크면 너 보여주려고 간직해놨었어.
1: 조용히 언더우드는 쪽지를 읽어내려간다.
2: 여보,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이지만 조선에게도 선물과 같은 아이가 될 겁니다. 분명 겉모습은 우리와 같겠지만 나와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성장할 겁니다. 그 다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부족해 품지 못하는 조선의 마음과 언어와 문화를 이 아이는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 이날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1: 투박한 필체로 써내려간 아버지의 생각들, 아버지의 기도와 고민은 현재 아들의 기도와 고민과 닮아 있었다.
3: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네요.
0: 당연히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당연히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단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널 이끄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3: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꼭 신학이 아니어도 다 괜찮다고 하셨었군요.
0: 응. 너만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었어.
3: 그런데 결국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고요.
0: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에 어찌나 놀랐던지 기쁘면서도 걱정도 됐지.
3: 이제 알겠어요. 이 부담감이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 아닌걸요. 맞아요. 두 분은 제가 다른 선택을 해도 존중해 주셨을 거예요. 이 부담감은 언더우드 이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 삶의 무게였어요.

F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3화 이름의 무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은, 송명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극동방송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 심령이 변화되는 거를, 네, 저는 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저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날마다 극동방송으로 인해서 새로움을 느끼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나누는 그 이야기도 정말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있을까?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홀로 있거든요. 홀로 있는 그 시간 동안 저의 친구예요. 저는 극동방송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저의 가족, 형제 같다는 느낌을 되게 들을 때 저의 모든 약간 외로움과 이렇게 차분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새 지나는 기력이 강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를 살게 하고, 아 나도 저렇게 저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런 도전이 돼요. 그 동방송은 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에 고독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허무함과 박탈감만 남는 세상의 것이 아닌 말씀과 찬양, 기도만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접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기적이라 말하는 이 자매의 고백처럼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다음 세대가 많을 텐데요. 복음만 담은 이 극동방송의 전파가 끊기지 않도록 먼저 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데요. 극동방송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대전전화 0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20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20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기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이어트 열풍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며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주사만 맞으면 식욕이 줄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이 찌면서 생기는 여러 합병증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영을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남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우린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먹고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내 삶이 지친 것 같다면 그것은 점심을 걸러서도 아니고 다이어트 중이어서도 아니라 영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지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라리오, 이승민 씨의 이지수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강혜정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아라리오는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마음이 아리다, 그리운 님 혹은 어디 계십니까 등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되겠지만 조금은 슬프고 아련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민족만 이해한다는 한이라는 것이 녹아있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슬픔과 괴로움, 후회와 절망, 모든 감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배고픔도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건강한 듯 보여도 내면의 궁핍함은 주님만 아시고 주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만 더해지는 세상의 욕심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로 오늘도 갈증이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밀밭, 박목월 시였고요. 정덕기 곡으로 바리톤 김승철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길가의 제비꽃, 서정우 시로 김광자가 작곡했습니다. 소프라노 유소영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주리지 않을 것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 목마르지 않을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로 우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질적 축복과 삶의 안일함을 먼저 구하기보다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 임승환 씨의 신귀복 작곡으로 바리톤 윤혁진이었고요. 앞에 곡은 내 마음 아실 이, 김영랑 씨의 고희준 작곡으로 바리톤 김부열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은 오후도 우리의 영을 주께 의탁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테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만족함을 주실 수 있고 마음의 모든 공허함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 남촌 김동환 씨의 김규환 곡으로 오늘 수원시립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아름다운 말 네 번째 시간 축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먼저 눕게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누운 사람을 벌떡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축복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다 함축하고 있기에 온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누군가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당신의 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복의 근원되어 이 복을 나누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되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득 담아주실진데 그 복을 이제 막 흘러 넘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개정된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복된 존재가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죄 가운데서 일어서 떠나갔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축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의 자녀들을 축복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당시 애굽의 바로왕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참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위상, 그 지위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절대 꿇릴 필요 없어요. 굽신굽신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7장 7절, 10절 말씀인데,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요셉의 중재로 아버지 야곱이 애굽까지 와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일개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큰 자인 이 바로왕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가서 축복하고 또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왔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축복이란 목사님들이 하듯이 안수기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와 그의 나라가 번성하고 또 흥왕할 것을 기원하는 말을 건넸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냐라는 것입니다. 복은 보통 위의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그에게 속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이, 교회와 공동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통로로서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전적으로 붙들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가이사를 만나서 세계 최고의 높은 사람 아닙니까? 시저, 가이사,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기만 하면 전 세계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배가 거의 침몰 직전입니다.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176명의 사람들까지도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난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기필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지 맞은 줄 아십시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야. 그리하여 176명이 그 풍랑 가운데서 결국은 다 살아나요. 누구 때문에? 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누구이길래? 축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야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한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야,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은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나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늘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그녀는 자녀가 방황할 때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기에 자신의 문제도 함께 풀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한 내용이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의 가운데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먼저 잠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했어요. 그리고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합당하다면 그 사람에게로 임하게 될 것이고 혹 합당치 않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받을 복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을 내가 받으니까 축복하는 것은 결코 이래나 저래나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수되는 영적 보상이 있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세상에는 하나의 절대 법칙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법칙을 따라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나는 데 팥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기왕이면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붙여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는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씨앗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행동까지도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의 말을 거둘 것이고 또 올바른 생각을 심으면 올바른 생각을 거두며 친절한 행동을 심으면 친절한 행동을 다 내가 거두고 오히려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요 세 번째 문턱에서 더 넘어서지 못하고 탁 걸려서 넘어져요. 그게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겠는데 나 그것만큼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받은 그 무수히 많은 세월, 고통과 어려움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니요. 난 절대 못합니다.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축복은 딱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요걸 뛰어넘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교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논리에 익숙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갚아주잖아요. 저주하고 보복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원수를 축복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산상수훈에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첫째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방인의 삶이에요.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똑같이 보복하면서 대갚아줍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또 세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세리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받는, 거두는 이런 자격을 취득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면 좋은데 불의하게 착복을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했던, 그래서 당시에 죄인 중에 대명사가 세리 아닙니까? 이 세리들이 말이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 대해줄게.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내가 더 잘 챙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은 알아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친하지 않고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때리고, 뭐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식을 따라서도 여전히 친한 사람만 챙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수지간을 맺고 사는 이런 사람들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에요? 세 번째,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이런 원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옮겨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원수를 품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잠재워지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깊이 파인 상처의 골이 나 때문에 다시 치유가 되고, 이야, 이거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화평케 하는 삶을 힘쓸 때 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쓰지 않으면 아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팔 걷어붙이고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해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내가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해 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책임하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깔 난다고 감정을 그냥

0: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원수라도 축복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편입니다. 아군들끼리 총질을 겨누고 악인들끼리 당을 짓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이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책망받을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원수까지라도 기꺼이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은 이와 같이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건네는 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며 또 축복의 씨앗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입을 열어 한번 순종해 보시죠. 실천해 보시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전달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심은 대로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을 남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할머니, 저는 소율이에요. 저는 동생과 열심히 축구를 해서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듣고 그런 걸 해서 좋은 축구 선수가 돼서
1: 엄마와 아빠랑
0: 많은 일을 하고 제가 뭐를 사줄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니 할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2: 할머니, 재율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잘 살고 있나 궁금해요. 할머니,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3: 하나 둘 셋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하는 거야.
4: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5: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나, 둘, 셋. 속삭이는 목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연습까지 해서 할머니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였네요. 어른들이 공들여 쓴 편지보다 더 깊이 꽂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자질라는 할머니를 향한 손주들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이 시간에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방송을 들은 손주들이 똑같이 답장을 쓴 겁니다. 멋진 가족이죠. 할머니가 쓴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축구를 하는 손주들에게, 축구를 너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늘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들은 손주는 오늘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생각하면서 좋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요. 참 기특합니다. 할머니가 심어준 말이 손주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나 봐요. 둘째 손주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잘 살고 있나 궁금하대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예쁜지요. 거창한 걱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궁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아이들의 사랑은 참 직선이에요. 굳이 뻥뻥 돌리지 않고도 바로 닿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 오래 기도해온 분이 계실 겁니다. 내 기도가 잘 닿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지치고 의심이 드는 날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오늘 아이들의 답장을 들으니까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는 말이 새삼 실감나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단단하게 또 굳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여러분의 사연 참여 오늘도 기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이죠.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어요 하는 여러분의 방명록, 발자취 오늘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모두가

받으실 수는 없고요. 신청하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평소와는 다른 평안함이 이 밤에 여러분들 심령을 채울 겁니다. 오늘 하루가 어떨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길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

0: 식당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 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내용이 다르니까요. 또 주제도 약간씩 다릅니다. 자, 오늘 5월 27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스치듯 지나간 부끄러운 생각들, 또 무심코 내뱉었던 나의 가시돋친 말들, 주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멋대로 행동해버린 순간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네, 그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저지르고 난 저녁이 되어서야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9673번님 오셨어요. 최PD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 가져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751번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방송 사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751번님. 1440번님은 기도문 참여하시면서 어머 행저질라에서 처음 듣는 아가들 목소리로 듣는 편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심장이 아플 정도예요. 덕분에 함께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저녁입니다. 피디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오프닝 편지가 행저질라 최초로 서로 이 행저질라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할머니가 우리 축구를 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너희가 혼자서 축구하는 게 아니야. 너희 옆에 예수님이 계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담긴 편지를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편지를 또 쓰셨는데 그 방송을 들은 우리 손주들이 행저질라에 또 문을 두드려서 할머니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세상에. 할머니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귀여운 예 아이들다운 그런 편지였습니다. 1234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수요일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연휴가 있었던지라 벌써 한 주에 반해 온 느낌입니다. 생강차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행저질라 듣습니다. 기도문 받아서 하루를 돌아보고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야, 정말 낭만 있는 저녁을 보내시는데요. 1234번님 비가 오는 날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서 라디오를 듣는다. 와 상상만 해도 평안해지는 저녁인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수에서 잘 듣고 있다고 7876번님 또 문자 남겨주셨고요. 6802번님은 기도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일하고 내일도 즐거울 일을 그리면서 퇴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가끔 힘들 수도 있는 퇴근길인데 오늘도 즐겁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들 보내시는 우리 6802번님 같은 분들 보면 야,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돼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실 텐데도 그 속에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청취자분들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3830번님 오늘 새싹 달고 오셨어요. 퇴근길에 신호 대기 걸려서 신청합니다. 기도문 보내주셨고요. 0679번님도 새싹 달고 오셨습니다. 저녁 기도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972번님 오늘 편지 들으시고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셨습니다. 3003번님 오늘도 퇴근길에 은혜로운 하루를 마감하며 저녁 기도문 가져가신다고요? 다 주님 손에 달렸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3003번님 오늘도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8406번님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 저녁입니다.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주심을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는 청송입니다 하셨어요. 지금 곳곳에 비가 오는 지역이 많나 봐요. 대전은 아직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청송도 비가 오고 또 지금 비 오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5687번님 샬롬 행저질라 오늘도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기도문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687번님 0263번님 항상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게 하여 주소서 저녁 기도문 원합니다 하셨고요. 2193번님도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새싹이신데 반갑습니다. 2753번님 수요예배 전에 기도문 묵상하고 가야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 1261번님은 최PD님 저는 군인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왔어요. 사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지금은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려 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충성입니다. 1261번님 지금은 나라에 충성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늘나라 군대이기 때문에 또 동병상련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응원합니다. 1261번님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시고요. 251번님 아침 방송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자주 올게요 하셨어요. 아, 제가 아침 방송 진행할 때 오셨던 청취자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5101번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 5235번님도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아이들 저녁 준비하러 갑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5235번님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저녁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1009번님 이 시간에 무주에서 항상 손주 픽업으로 운전 중이라 잠시 갓길에 세워놓고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무주에서 이 방송을 들으세요? 세상에 반갑습니다. 1009번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손주들 픽업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1106번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으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특별하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언제나 모든 일을 저지르고 난 저녁이 되어서야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이제는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더 깊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 있는 저녁 기도문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 기도문 세 글자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고수의 창고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말 그대로 고수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을 배우고요. 또 그 분야에서 바라본 하나님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고수의 창고 코너 함께 하시죠.

0: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으로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각 분야 고수들의 지식 창고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지식을 경험해 보시죠. 자, 오늘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남경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할 때에 발사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1: 네, 오늘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좋습니다.
1: 하늘을 나는 원리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공기보다 가벼우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력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수영을 할 때 우리 몸이 물에 잠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잠긴 몸의 부피를 물로 채운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채워진 물의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의 무게만큼 우리 몸을 위로 띄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력이 꼭 물뿐만 아니라 우리 공기 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기체를 채운 기구나 비행선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0: 네. 네.
1: 그런데 이 기구나 비행선은 어디에 잠겨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피디님 보시기에.
0: 공기.
1: 아이고, 정확한.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기에 잠겨 있죠.
0: 네.
1: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채워진 헬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주위 공기가 그 기구를 채운다고 했을 때
0: 네.
1: 공기의 무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무게만큼 기구를 위로 올리는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원리,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뜨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나는 두 번째 원리는 공기를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발사체가 가속하는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화염을 뒤로 분사하면 앞으로 가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이제 동일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아래로 내리면 반대 방향인 위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야외에 나가면 아주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요 새가 날갯짓 하는 것을 좀, 저희 이 하는 이제 과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새 날갯짓 하면서 공기를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아래로 내리니까 새는 반대 방향인 위로 뜨게 되는 거죠.
0: 네.
1: 요 같은 원리로서 이제 헬리콥터는 이제 프로펠러가 돌면서 공기를 아래로 내려서 반대 방향인 위로 헬리콥터가 뜨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0: 아, 공기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 원리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속도가 빠를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기를 아래로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공기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이 속도가 빠를 때와 느릴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 때는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아주 이제 많은 공기가 세차게 이제 다가오는 것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0: 네. 네.
1: 그런데 비행기의 날개나 새의 날개의 단면을 보면 공기를 아래로 내려가기 좋게 조금 이렇게 구부러진, 조금 구부러진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속도가 아주 빨라서 공기가 이제 세차게 다가올 때는 날개의 아래쪽 구부러진 면에 부딪혀서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공기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반대로 새나 비행기로 위로 뜨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새가 아주 빠르게 날아갈 때 보시면 이제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냥 날개만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그래서 세차게 다가오는 공기가 날개에 부딪혀서 밑으로 내려가게. 그럼으로써 새는 위로 뜰 수 있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탈 때 창가에 자리에 앉아서 한번 보면은 이륙할 때 날개 뒷부분에 보조 날개가 나와서 이렇게 더 구부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속도가

0: 습도가 느릴 때는 더욱 공기가 잘 내려가게 보존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륙을 해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보존알개는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날개의 구부러진 단면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양의 공기를 내려가게 해서 반대로 이제 비행기는 위로 뜰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렇게 공기를 이용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박사님,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0: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차하고는 달리 창문을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억지로 이제 창문을 열어서 팔을 이제 장난으로 팔을 이제 밖으로 내밀었다. 이렇게 되면 팔이 바로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기의 힘이 엄청난 거죠.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백 명이 탄 비행기도 띄울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또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잠재된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서는 발사체의 경우와 비슷하게 제트를 뒤로 분사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가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트를 분사하기 위해서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연료는 석유 성분인데 한 170년 전까지는 이렇게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다가 석유가 나오면은 이게 썩은 물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승용차가 100마력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장한 말 100마리가 끄는 힘을 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에 의하면 나폴레옹 황제의 마차를 40마리의 건장한 말이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예전에 황제보다 더 큰, 더 이제 더 좋은 그런 운송수단을 갖고 있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쓸모없다고 버렸던 이런 어떤 그 연료에 숨겨진 잠재된 에너지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동차 연료나 항공기 연료나 발사체 연료나 다 석유 계통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유에 숨겨진 잠재된 에너지가 발현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제보다 좋은 이동수단이 될 수가 있고 수백 명이 탄 항공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도 있고 또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옆에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친구한테 심으신 잠재된 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일을 통해서 잠재된 것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자, 힘저질라 고수의 창고, 우리 시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 창고 속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남경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했던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고 집으로 향하는 이 시간,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득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스치듯 지나간 부끄러운 생각들, 누군가를 향해 무심코 내뱉었던 가시돋친 말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멋대로 행동해버린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비겁하고 유치한 마음마저도 주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조금만 더 의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제 생각과 말, 행동이 이토록 거칠고 불순하지는 않았을 텐데, 언제나 모든 일을 저지르고 난 저녁이 되어서야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이제는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더 깊이 인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입술을 열어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순간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마치 하나님께 하듯 저의 삶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 아래 덮어주시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오늘 5월 27일 수요일자 저녁 기도문 지금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이 기도문을 꼭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나의 모습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내 멋대로 행동해버린 순간들 물론 떠오르고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 원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오늘 하루의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덮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주님. 이렇게 마무리되는 오늘의 저녁 기도문입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전송해드릴게요. 7시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7502번님 새싹 달고 오셨네요. 퇴근길 피곤함을 잊게 하는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7502번님. 1338번님도 새싹 달고 오셨네요. 샬롬,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 7822번님 저녁 기도문이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걱정이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께 감사한 그런 저녁을 맞이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에 저 또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퇴근길 방송 들으면서 이 하루를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아침에 걱정이 머물렀지만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는 감사를 고백하시는 7822번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7822번님. 1781번님 새싹 달고 오셨는데요. 퇴근길에 듣는 찬양과 비디님의 목소리가 감사하네요.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81번님 주님 안에서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고 오늘도 정말 변함없이 새싹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5067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보내주셨고요. 3927번님 오늘 엄마가 조금 건강을 되찾으셔서 감사하네요.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3927번님. 3167번님 저녁 먹으면서 기도문 신청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1648번님 최PD님 오랜만이에요. 남편과 저녁 식사하면서 듣고 은혜받고 있답니다 보내주셨고 반갑습니다. 5236번님 날마다 자녀들에게 기도문 공유하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5236번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행저질라의 가장 주된 코너 중에 하나가 이 저녁 기도문이에요. 우리 중부권에 계신 다섯 분의 목회자분들께서 우리 애청자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매일매일 해당 요일, 담당 요일이 각각 있거든요. 해당 요일에 저에게 저녁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준비해놓고 있다가 6시 땡 하면 7시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그 링크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들 하나하나 소개하고 또 우리가 고수의 창고라는 코너도 함께하고 찬양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오늘 행저질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답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고 있을 거예요.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신의가에 새 생명 신의가에 오늘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니엘 11장 얘기는 뭐냐면 이제 메데파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메데파사를 헬라 왕 알렉산더가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일찍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네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개 중에 둘만 남는데 하나는 남방왕, 하나는 북방왕, 이렇게 둘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남방왕은 애굽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북방왕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두 나라의 전쟁 속에서 굉장히 큰 핍박과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네가 죽으면 이제 메데파사가 한 200년 가다가 헬라가 들을 것이다. 헬라는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피할 길은 없다. 이 얘기가 11장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620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마 530년경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날짜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잊게 될 이것은 앞으로 200년 지난 다음에 잊게 될 일들, 300년 지난 다음에 잊게 될 일을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끌고 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물줄기는 마침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다니엘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한번 7장부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죠.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 네 개예요. 그래서 이 네 개는 내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메데파사를,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를,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이제 이 세상을 찾아게 될 것인데 왜 짐승으로 표현했냐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짐승 나라와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짐승 나라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짐승 나라는요, 왜 짐승으로 표현했냐면 이 세상의 제국이라는 거, 열방이라고 하는 거, 나라라고 하는 거 방향이 없어요. 또 목표도 없어요. 또 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는요, 짐승 나라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고요, 배부르면 되고요, 편안하면 되고요.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방향이 있죠.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다 하는 것이 7장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얘기가 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서 뭐 바벨론도 있고 메데파사도 있고 뭐 헬라도 있고 뭐 로마도 있고 별별 왕들이 왔다 가지만 지나가는 나라고 진짜 나라는 하나.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게 7장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한다. 이 내용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기한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7장부터 11장까지 쫙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시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우기도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7장부터 계속 끝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의 내용은 뭐였죠? 순양과 순염소가 나왔죠. 그래서 순양은 메데파사, 순염소는 헬라. 그래서 순양이 아무리 힘을 써서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순양 한 마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순염소가 일어나서 그 순양을 짓밟고 자기 나라를 세우겠죠. 내 가운데 뿔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 뿔이 또 교회를 또 괴롭히는 내용이죠. 순염소가 순염소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교회를 괴롭히는데 그러나 결국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아 70년이면 우리 백성이 해방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래, 너희 죄를 용서하는데 진정한 용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70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너희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또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9장 내용이에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을 것을 계속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 나가는 그런 헬라의 한 왕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에 들어가서는 다니엘이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3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3주일 동안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금식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벨론이 멸망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바벨론 뒤에 계속되는 나라가 있으면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랬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 전쟁에 뒤에 뭐가 있느냐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전쟁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나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평안하라. 너 강건해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고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역사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구체적으로 자꾸 가르쳐

0: 주세요. 첫 번째는 내 나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큰 전쟁이 있는데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구체화시켜요. 그 악한 세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헬라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남방 왕은 이집트를 차지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북방 왕은 셀루코스 왕조가 되는, 둘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가 북방 왕이 결국 승리하게 될 거다. 힘을 갖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왕 중에 하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는 스스로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세가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내용이 11장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지금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을 치러 갈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남방으로 갑니다. 남방이 북방을 치러 갈때 이스라엘 통과해서 또 북방으로 갑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이 북방왕이 남방을 치러 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 자기 화풀이를 거기 다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기 어떻게 화풀이를 하냐면,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 30절에. 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살필 것이다.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거룩한 언약을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언약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이 거룩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면, 아, 이거 다 외우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1: 맺을 언약은
0: 언약은 이러하니 곧
1: 곧 내가
0: 나의
1: 나의
0: 법을
1: 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0: 그들의 마음에
1: 마음에 기록하여
0: 기록하여
1: 나는
0: 나는
1: 그들의
0: 그들의
1: 하나님이
0: 하나님이
1: 되고
0: 되고
1: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자, 거룩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거룩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여기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겨져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백성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법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 이렇게 부르고 그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밥 먹여줘?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하면서 배반하는 사람들. 근데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핍박이 주고 먹고 어려움이 없고 삶이 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서 뽑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 고백을 말로는 하는데 삶으로는 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경외하거나 예배하지 않는 둘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속임수로 다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법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마음 가운데 하여간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이 믿음은 받는 거거든요.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법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언약 백성인데 세월이 하도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법을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왕은 무슨 왕?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부딪힘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예배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예배당을 떠나면서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대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을 핍박하고 미혹시키고 이게 아니라 이미 1세기에 요한이 1서를 쓸 때 1세기였어요. 100년이었다고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주변에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속이고 미혹시키세요? 그게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 육신의 정욕,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첫 번째. 먹는 게 최고야. 먹어야지. 먼저 먹고 나서 하나님 있는 거지. 하나님 있고 나서 먹는 게 어딨어. 먹는 게 우선이지.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일이고 먹어. 먹어야 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유혹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보는 거예요. 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아. 사람들이 너 바라보고 성공했다고 너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는 보는 것으로 유혹을 시켜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고요. 좋은 옷을 입고 브랜드 옷을 입어야 괜찮다고 하고요. 좋은 집에 살아야 성공했다고 하고요. 보는 게 최고예요. 보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의 미혹,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 생의 자랑,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 뭐 자랑해봐.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미혹이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 여기를 따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 미혹시키는 편하게 살아. 야, 편한 게 최고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좁은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편안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좁은 길로 진실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쉽게 편하게 쾌락을 따라서 아 천국 가면 되잖아. 아 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보는 게 목적이야.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난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난 천국을 따놨어. 대충 살아도 돼. 아 적당해도 돼.

0: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는 목적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럼 그 일을 해야지. 저 그리스도가 속입니다. 편안하게, 적당히, 대충. 아이, 믿음 다 천국가.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건 가짜 신앙이요. 진짜 신앙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계속 미혹시키는 그런 영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32절이에요.
1: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0: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용맹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알았음이고, 그런 자들이 청년처럼 말씀이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길, 여호와를 점점 더 깊이 알아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 깊이 있게 서로를 안다, 경험한다, 체험한다, 연합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살면 한 몇십 년 동안 살면요 서로를 알아요. 내 아내를 가장 잘하는 건 남편이고요. 남편을 가장 잘하는 것은 아내예요.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는 알아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를 사랑하게 되고, 알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요정이 와서 너 예수 당이지? 나 몰라 몰라. 여자가 말해도, 어린 종이 말해도 두려워했던 그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더니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용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공격해도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길이에요. 다니엘이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풀무불 앞에서 임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왕이요, 일에 대한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시겠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린 절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밀실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조수의 언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그게 밀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있어요. 맨날 우리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SNS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시간 다 뺏기고 힘도 다 빼앗고

0: 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세상 쾌락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좋다고 하고 달려가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능력이 오겠어요? 어디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에서 받겠냐는 거예요. 밀실로 들어가야 돼. 밀실로 그곳에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지 않았어요? 아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밀실로 들어가십시다.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려. 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뭐예요 도대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도대체? 없어요. 이게 보니까 다니엘서 결론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시대 우리를 다니엘로. 그래서 다니엘의 생애를 쭉 통해서 이걸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핍박은 있지만 이길 수 없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속지 말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자주 나오시고 엎드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카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카드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대안이에요. 그분께만 나오면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세요? 뭐가 우리를 괴롭혀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뭐가 도대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행복한 사람의 셈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슬픔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돈과 잃어버린 건강. 행복한 사람의 셈법은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쓸만한 건강과 기회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한 성공이나 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고,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며, 또 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부담 역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던 그녀는 성경 속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흥겨운 곡이었죠. 빈야드 뮤직의 옴니버스 음반 All I Need 중에서 All Creation을 보내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생명을 주신 분,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망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삶인데요. 오늘도 그 부르심을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에클리스 6의 곡으로 Be Still My Soul 아카펠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Wonderful Peac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내가 만민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이어서 레니 르블랑의 곡으로 You are so faithful을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주세요. 라고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86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장애 아이들과 수업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 너무 귀하신 분이시네요. 아, 신청하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186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빗 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에게는 참 변하지 않는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부나 지위를 겉으로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인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몸에 값비싼 명품을 걸치고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장신구를 달면서

스스로를 포장하곤 하죠. 그래야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세상에서 기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화려한 겉모습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낡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보시고 원하시는 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속사람이라고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어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잃지 않는 그 온유함,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진짜 명품, 우리의 속사람이 아닐까요?

소리, 기타 연주 찬양과 민호기의 오신실하신 주 이 세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명품이나 장신구 같은 거치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외모를 꾸미고 좋은 것을 걸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하고요. 결국은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의 초라한 알맹이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세상에서 나고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겉을 더 화려하게 포장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며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품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금방 변하고 낡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명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증명하려 애쓰던 세상의 무거운 포장지들이 겹겹이 쌓여있다면 한 겹 두 겹 벗어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가꿔주시는 내 안의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그 사랑 하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당신의 문자를 기다려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아름다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전해드리면서 찬양 세 곡 더 띄워드릴게요. 박성은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메들리 찬양과 마크 슈리츠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어 찬양, 그리고 김정택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세 곡 띄워드리고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 묵상.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라 하셨을 때 사무엘은 키가 크고 당당한 엘리압을 보고

있고 이 사람이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평가할 때도, 타인을 바라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위로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내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기프티드의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보내드릴게요.

모든 것들 때문에 지쳐가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바라보다 보면 너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단다. 그러나 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인간의 본성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시선을 뺏기기 쉽단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누가 더 아름답고 뛰어난지에 마음을 두곤 하지. 그러나 나의 사랑아,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이 얼마나 나를 향해 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단다. 나의 사랑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쌓아두는 것보다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에 힘쓰거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곳에 사랑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렴.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게 될 것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단다. 그래서 오늘도 너를 향해 눈을 떼지 않을 거란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아는 하늘 아버지가

먼저 들려드린 필 위크햄의 Where I'm Standing Now라는 이 곡은 과거의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기쁨을, 그 감격을 찬양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으신 곡은 조찬미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국립합창단의 귀하신 주님 계신 곳이라는 찬송가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십니다.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였습니다. 노년까지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찬송과 가사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고백처럼 그게 점점 더 현실로 보여집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약해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정말 감동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자,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니스 게인스의 My Tribut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빅토리의 His Eye Is On The Sparr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095번 쓰시는 분, 오신시라신 주 신청합니다. 찬송가겠죠? 예, 이따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살인 남성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급히 쓰시겠다고 데려간 지 50여일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 외롭고 허전한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시며 도닥여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까 이게 사연을 보면 약간 울컥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에게 보면 연세 드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정말 두 분 다 당당하고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저희 어머니 또 많이 아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지 않으시고 근데 두 분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이분은 또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50여일 됐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들었습니다. Planting Worship의 생명, 영원한 생수의 근원, 홀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

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으로 불리는 파블로 칼잘스는 노년에도 왕성히 활동했습니다. 90살이 된 칼잘스의 공연을 보러 간 기자 노마는요, 무대에 들어서는 칼잘스를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무대를 향해 걸어나온다. 호흡도 힘들어 보였고 관절이 안 좋은지 손은 퉁퉁 부어있다. 아무리 거장이라도 저 손으로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이 될 정도다. 협연하는 피아노 앞까지 나오는 데에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윽고 칼잘스가 자리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자 노마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연주는 섬세하고 힘이 있다.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노인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음악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장이 이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평생을 음악에 바친 거장은 음악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시고요. 힘과 능력되어 주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요, 첼리스트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입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서울 챔버스의 아름다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20세기 첼로의 거목 파블로 칼잘스.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이 좀 떠오르는 그런 오프닝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같은 노인이 퉁퉁 부은 손으로, 근데 연주는 참 섬세하고 심지어 키가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이 있는 노장의 아름다운 연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으로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은 조차 중생의 스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셨죠.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했던 이 찬양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고요. 방금 나는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첼로의 거장이라고 하니까요, 한 곡만 연주차는 드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연주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마 트리오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첼로 연주가 아주 백미입니다. Amazing Grace with Baha,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름다운 연주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대구시리 합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하시고요.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도,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았을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하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빛가스 벨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겐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줄라이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예수로 사는 인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계가 평온했다가 긴장을 했다가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싸움과 전쟁, 전투가 없었던 날, 해가 그리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어딘가에서는 싸우고 사람이 죽고 전투를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전쟁도 벌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 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이 무력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이유는 바로 4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서겠지요. 힘으로는, 무력으로는 절대 평화를 완성할 수도 없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어딘가에서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오늘도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끝나며 세상 곳곳에 평화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이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전해드렸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으로 어떤 것을 빼앗기보다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즐겨 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원망도, 불평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갚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또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합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기대해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한 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듣고 계십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올해도 함께해 주신 2030 남북한 출신 청년 여러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5: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사랑입니다.
6: 네, 저는 북조선에서 온 철수입니다.
0: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사랑이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5: 그러게요.
3: 네. 얼굴도 빨개지셨어. 네.
0: 청진에서 온 우리 자랑스러운 에미나이십니다.
5: 원래 말을 잘했는데 오늘따라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오늘도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볼까요?
8: 여러분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80년 넘게 분단돼 있던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사뭇 새로워질 겁니다. 나라 이름은 어떻게 할지, 수도는 어디에 둘지도 논의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반대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통일을 기대하고 또 그려보지 않는다면, 먼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고 통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203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된 나라 그려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보시죠.
0: 자, 오늘의 주제는 야,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기입니다.
5: 멋있어요.
0: 자, 통일된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6: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5: 와. 저는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갑자기 고려시대를?
5: 부흥했던 고려시대를 생각해보게.
0: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부흥했던 고려시대? 그
6: 영토가 제일 컸던.
5: 조선시대 때는 왠지 막 자꾸만 임진왜란도 있고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만 먼저 있어서 그런지 고려시대는 되게 그 뭐 후기를 빼고 전기에는 되게 부흥했잖아요.
0: 네.
5: 그걸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4: 그 기계가 당차게 말 타고 달리던
5: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때는 뭐 왕권이고 뭐

0: 뭐 글쎄 왕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자꾸만 이게 침략이 들어오고 약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힘들어지고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마치 그 시대 살았던 조선시대에서 아주 생생하게
2: 고려에서 온 여인이.
0: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3: 일단 나라 이름부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지으면 흡수통일됐다라는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0: 조선도 아니죠 그러면.
2: 그러네요.
0: 네, 그럼 조선도 아니죠.
3: 그러게요.
0: 고려로 갑시다 그러면.
3: 고려를 제가 고려를
1: 저는
3: 좋아합니다.
1: 사실 조선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3: 아 그래요?
1: 왜냐면 이게 약간 조선이 이게 아침이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2: 네.
1: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3: 그렇죠.
1: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가 예루살렘까지 그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는 나라 조선 너무 멋있지 않아요?
3: 약간 설득됐어요.
2: 근데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조선이라는 봉건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다시 그 이름을 쓸 일은 그게 많지 않지 않을까?
3: 반대도
2: 좀 많을 것 같아요.
3: 지금 한반도에서 세 번째 쓰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고조선 됐잖아요. 아, 예전 네. 조선이.
1: 세조선? 네.
3: 세조선?
2: 신조선?
3: 아, 너무 웃기다. 신조선.
2: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게 사실 국민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되면 대한민국으로 쓸 거예요 분명히.
1: 그렇죠.
2: 근데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국호를 정하는 것부터가 큰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영토는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2: 한반도기
3: 네. 네.
2: 그
3: 네.
2: 토끼나
3: 네.
2: 호랑이라고 불리는 네. 그 정도. 예, 영토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3: 문제는 없는데 수도는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2: 수도.
4: 수도 정해야죠.
3: 그러니까 어디 하지?
0: 아 수도 저는 또 하면 고려를 가겠습니다.
3: 아, 네. 개성이
0: 개성인가요? 아직까지 거기는 좀 수도라는 인상이 깊어서
2: 개성이.
0: 네, 네. 그리고 이게 남한과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중간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랬던 저랬던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2: 그 통일 이후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뭐 세미나처럼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수도 후보 중에 하나 개성이 있었어요.
3: 아 진짜요?
2: 네. 그러니까 뭐 수도의 요건 중에 큰 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까이 항구가 있어야 되고
0: 그러니까 평야지대야 되잖아요. 또.
2: 예,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평양엔 또 남포가 있는 것처럼 근데 서울과 평양 이외의 곳을 고른다면 개성이 후보지였습니다. 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네. 병란도라고 예, 개성 근처에 좋았죠. 무역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요.
0: 아, 네. 제가 고려를 너무 사랑합니다.
3: 사랑님, 고려 사랑님이었나요?
2: 네. 네. 진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겠네요. 네.
4: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일단 수도로 하고 그리고 평양이 약간 판교처럼 IT 기업들이 막 들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3: 그러니까 좀 거점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4: 맞아요,
3: 지역인지를
4: 맞아요. 신도시 같은
3: 걸로.
4: 것도 해도 좋겠다.
2: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서 이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까?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통일하는 데에서는 새로운 상징도 필요하다. 네.
3: 저는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독일 놀러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딱 그 수도만 다 몰려 있어요. 뭐 프랑스는 파리, 뭐 이탈리아는 로마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는데 독일은 좀 독특하게도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색깔을 다르게 서울은 수도지만 나머지 뭐 IT는 어디가 유명하지 이런 식으로
2: 맞아요 맞아요.
3: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어떤 뭐
3: 생각이?
2: 정치적으로 수도는 하나 있고,
3: 네, 그렇죠.
2: 뭐 경제적, 또 문화적. 네. 사실은 미국도 보면은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정치 수도는 이제 네네. 워싱턴이고,
3: 맞아요.
2: 또 문화 수도는 LA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좀 있잖아요.
1: 중국도 상해랑 뭐 북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3: 맞아요. 네.
4: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봤을 때 그 독일도 통일이 된 나라잖아요.
2: 네.
4: 그래서 통일될 때 이런 방법들 썼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갔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2: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0: 이게 지금 뭐 다른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다 이게 발전해서 지금 안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통일 초기에 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아마 서울이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 같고 평양을 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1: 그래서 또 개성인가요?
0: 네. 중간 지점을 잡고 서울과 평양은 야. 그냥 이렇게 뭐 다른 IT 이런 진짜 발전하는 도시로 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2: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3: 네?
2: 남한과 북한이 모두 사랑하는 땅이 있습니다.
1: 어디예요?
2: 독도.
3: 아 뭐예요?
4: 뭐지? 하는데
1: 백파우가 해야 돼. 독도는 우리 땅.
5: 독도는 우리 땅. 북한에서도 그러거든요.
1: 수도의 주소는 독도에다 두자.
4: 괜찮을지도. 네,
3: 이거는 단결이 금방 될지도.
1: 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통일된 나라의 모습은 한 언어를 쓰고 같이 한복을 입고 왕래하고 기차 타고 다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1: 야 오. 서로가 이제 함께 네. 오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잠깐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되는 네. 그런 네. 순간. 네.
2: 예외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2: 이 북한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1: 네.
2: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때가 되면 너무 자유롭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3: 네. 찬양 버스킹 하면 너무 좋겠다.
4: 아, 너무 좋다.
2: 너무 좋죠.
3: 북한 거리에 가서
2: 제 고향에 와서 한번 해주세요.
3: 고향 어디시라고
2: 청진인데
3: 청진
2: 구석탱이 산골이에요. 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소나무 많이 뽑으셨다면서 산기도 하시면서
1: 네.
2: 제 고향 나무도 좀 뽑아버리시죠.
3: 나무 한번 뽑으면서 네. 사냥하러 가야겠네요.
1: 자 그리고 저는 뭐 통일된 나라를 꿈꿨을 때
3: 네.
1: 아마 세계 속에서 한동안 주목받고 빛나는 나라가 맞아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분단됐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2: 네.
1: 세계 속에 귀감이 되고
3: 진짜.
1: 또 모범이 되지 않을까.
3: 평화의 네. 상징이 되겠네요.
1: 맞아요.
2: 그렇죠.
0: 지금은 두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언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 게 결국엔 한 민족이고 한 언어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거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한 언어를 쓰면서 맨날 두 나라로 살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 한 나라가 돼서 한 언어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1: 와.
0: 너무 멋있을 것 같고
1: 네.
0: 이게 도로 길에 나서면 막 은혜가 막 길에 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우리가 이제 통일된 나라를 그려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통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이루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을
3: 맞아요.
1: 먼저 생각을
3: 네.
1: 하는 거예요.
2: 네네.
1: 근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3: 그치.
1: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3: 네.
1: 하나들은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3: 맞아요.
1: 그것은 뭐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인
2: 네,
1: 거고
2: 네, 네.
1: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2: 네.
1: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3: 맞아요.
1: 같은 민족인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하겠습니까?
2: 그렇죠.
3: 안 되죠.
1: 네. 네.
2: 아니 그러고 이게 통일의 모습이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1: 그럼요.
0: 네.
2: 우리가 통일됐는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서서히 정책적으로 조금씩 녹아들 거기 때문에
1: 네.
2: 세금 부담도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만 체감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1: 맞아요.
2: 네. 네.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0: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이 넓어질 것 같다. 통일이 되면. 네, 이게 길이 넓어지고 우리가 가서 이게 막 어디든지 가면 이게 볼 것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황홀감이 조금 머리에 이게 넘치는 것
1: 네,
0: 같아요.
1: 아마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0: 네.
1: 풍요로워지고
2: 네.
1: 아마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2: 네, 네.
1: 우리 삶이 더 향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3: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나랑 다른 사람이랑 좀 친해져 보는 연습들 말 걸어보고
2: 네, 네, 네.
3: 어떻게 다른 것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
2: 네,
3: 막 이런
2: 네.
3: 거 연습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1: 우리가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서로 인사도 안 하잖아요.
3: 맞아요.
1: 네, 그냥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고
3: 맞아.
1: 점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밥 한 끼라도 또 서로
2: 맞아요.
1: 나누고
2: 네.
1: 그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3: 네. 그러니까요.
1: 네. 결국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내려오는 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0: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례를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화답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 당황해하다가 핸드폰 쓱 보시는 거예요. 야 이러면 통일되면 쉽지 않다. 그냥 뭐 반갑게 인사하고.
1: 그러니까 인사부터 네. 잘해야겠네요. 네. 야,
2: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행동이 네. 변화돼야 돼요.
0: 네.
2: 통일 이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0: 네.
2: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일의 은혜를 네. 기쁨으로 맞으며 누릴 네. 수 있기를 우리가 진짜. 함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오늘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그려봤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0: 네.
2: 통일되면 우리나라 어떨까? 나라 이름은 뭘로 하면 좋을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연습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1: 네.
2: 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뤄주실 통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청년 여러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0: 철숙,
3: 사랑이,
4: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8,000톤급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개했지만 핵 연료 확보와 미국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을 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사실상 휩쓸며 시상식이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결혼사진 웨딩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8,000톤급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실질 전력화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 잠수함에 준하는 규모의 잠수함 세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핵연료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미 간 핵잠 관련 실무 협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료 확보 역시 미국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 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핵 비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고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 관계와 대중 전략 방향이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조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이라고 표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연결한 다층 군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전략 거점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통신망, 지휘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른바 킬웹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과 함께 전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는 군 통신 인프라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더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사태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4개국 외교장관들은 인도 뉴델리 회의에서 공동 해양 감시 협력 구상 출범에 합의하고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선박 공격과 통행 방해, 해상 공급망 교란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쿼드 국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는데요. 아울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군사 충돌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채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상대로 제한적 공습을 단행한 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고 이란 역시 휴전 위반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즉각적인 확전보다는 협상 주도권 확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 회의를 열고 대이란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단속이 계속되면서 북중 밀수 재개의 기대가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엔케이는 최근 중국 밀수업자들이 야간 밀수를 시도했지만 변방대 단속에 가로막혀 실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단속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접경지역 감시와 순찰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변방대가 강가 접근까지 차단하면서 밀수업자들이 물건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수 시도에는 짐꾼 인건비와 운송비가 계속 들어가지만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으면서 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선금을 보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북한 밀수업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아이스크림 기계와 냉방 관련 제품 주문은 늘고 있지만 국경 통제로 물건 반입이 막히면서 현지 상인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말 그대로 방탄소년단 BTS로 시작해 BTS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상식 오프닝에서는

최근 미국 스타디움 공연 장면이 대형 화면을 통해 소개됐고 사회자는 BTS 무대에 대해 어떻게 저런 공연을 해내는지 모르겠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BTS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군복무 이후 복귀한 뒤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 언론들도 BTS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BBC는 BTS를 K-POP의 왕이라고 표현했고 미국 연예 매체들은 오랜 공백기에도 팬덤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BTS뿐 아니라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OST까지 잇따라 수상하며 K-POP의 확장된 영향력도 확인됐습니다. 캣츠아이는 신인상 등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고 K-POP 데몬 헌터스 OST는 올해의 노래상을 포함해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POP이 이제는 특정 아이돌 그룹을 넘어 글로벌 음악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예비 부부들의 한국 웨딩, 결혼 사진 촬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한국식 웨딩 촬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국인 예비 부부들은 드라마 촬영지나 제주 풍경 등을 배경으로 결혼 사진을 찍고 한국 연예인처럼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스튜디오에서는 전체 촬영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스트메 올인원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결혼 문화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드메 관련 시장 규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관광 수요 증가가 미용과 쇼핑, 숙박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유럽과 남미 곳곳에서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 런던은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에 갇히는 열돔 현상이 이번 폭염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페루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기상청 역시 올여름 한반도가 평년보다 더 덥고 6월과 7월 강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폭염과 함께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닷컴 보도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독사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사람과 독사가 마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연구진은 전 세계 독사 508종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과 환경 변화로 일부 독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 주변에서도 독사 출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독사를 거의 접하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단순 생태계 문제를 넘어 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독소 확보와 의료 대응 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인간 생활권과 생태환경을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날씨가 흐리면서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18도, 양덕 15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7도, 양덕과 진남포 24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구성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7도, 구성과 자성 16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6도, 자성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없는 장현을 제외하곤 변덕스러운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개성과 신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0: 했습니다. 오전에는 해주에서, 오후에는 사리원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 18도, 개성과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주 27도, 개성과 신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해산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15도, 해산 14도, 장진 11도, 낮 최고기온은 북청 24도, 해산 20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운기와 성지는 오전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운기와 성진 20도, 청진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하심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0: 합동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젊은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밭에 잡초를 뽑아대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풀을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근처에 있는 경험 있는 농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이복에 훌륭한 농부가 되려거든 잡초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네. 젊은 농부는 잡초에 무슨 교훈이 있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경험 있는 농부는 잡초에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잡초는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잡초가 있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무너지지 않듯이 진흙 땅에도 뿌리를 내려 밭이 잘 갈리게 도와줍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잡초가 무성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임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유익하다고 해서 뽑아야 할 때 뽑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밭을 비옥하게 지켜준 잡초지만 농사철에는 모두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단 한순간도 쓸모없는 때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씨앗이 비옥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의 피로 무럭무럭 자라게끔 다룰 수 있는 농부가 되길 원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괴로움과 죄의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곳에 서 있기를, 빛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치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아버지의 나라 앨범 가운데 공인현 씨의 찬양이었고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지선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나라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실한 환상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 사람, 기디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이에요. 기디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죠? 못해요. 두 번째로 기디온이 이겼던 것은 결단, 단결, 단합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결단만 하면은, 합치기만 하면은 통일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기디온은 모범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범적 지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 그랬어. 사사기에 기디온이 나를 본받아라. 나 하는 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맡겼죠. 300명 기디온 용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탄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인물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지 않나.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순종도 재빨리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지도자는 일하며 부지런하며 깨끗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작게는 교회, 작게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데, 아,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0: 저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용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이 찬송 부르며 저희 마음이 뜻깊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길이 저희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감싸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고 험한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지켜주시었던 것처럼 이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유낙한 나는 때로는 산길의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삶이 무게가 내려앉을 때, 어둠이 앞길을 가릴 때 하나님이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 맡길 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없는 세상의 거리에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향하는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별날이 날로 다가오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침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평안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아멘. 은혜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품에 안에서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아 안고 이제부터도 하나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주님, 이제부터도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살며 주님이 뜻대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별날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사랑하는 고향 땅의 가족들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이 올려드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며 복음 통일의 길목 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편곡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가 고향인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의 선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

더 함께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뽑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고 그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다윗을 붙들어 지키셨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은혜가 주어졌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때에도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큰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 여기셨고 또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라 규정하시고 그 범죄함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서슬퍼런 심판은 다윗의 여러 시간 안에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에게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 일이 다윗을 아주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이 다말과 그 친오빠 되는 압살롬은 이 일에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에 칼을 갈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압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족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성을 떠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게 됩니다. 압살롬이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데 들어와 보니 다 도망가고 후궁 10명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이도벨이 왕이 남겨둔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전 왕의 후궁을 취하면 새로운 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새 왕으로 추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펴두고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 일은 압살롬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행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주신 말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바세바 사이에서 갖게 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심판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을 하고 밤새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위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만류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만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전혀 봐주지 않고 아주 매몰차게 심판을 내려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행하시는 이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안에 다윗을 위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동시에 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회개해야 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모양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시는 징계의 심판은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그의 왕위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으로 그를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세우는 것처럼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하여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만족되게 하시는지 그럼에도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신실하심을 담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 선지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부패와 불의함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며 우상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가 망할 것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방 민족의 발에 밟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선지자가 사랑하는 백성, 선지자가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선언이, 그 선포가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끝까지 열어두시는 은혜의 문에 대한 초청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이 신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시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만 이 선지자의 회개 기도가 백성들의 회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패와 불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용서함 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매일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라 여기시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진의는 너희는 회개한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참된 회개의 본질은 외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길게는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불행한 사건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그 뒤를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돌도 던지고 그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저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비새에게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해야 하고 나는 시므이의 저주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에 금식하며 밤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온 후에는 음식을 청하여 먹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상심하며 기도했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몸이 상해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더 큰 상실감에 빠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이 한 말에 우리는 주의에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는 것에 다른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 일하시지도 않고 잘못 판단하셔서 억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기도한 것은 혹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라고 하는 그 간구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거나 베푸시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영역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참 회개자의 모습은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예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아,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서서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만이 거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고고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토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정해진 것에 따라 십일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의에 대한 치장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꽂힙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불의함과 부패로 인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의롭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해야 할 종교적 도리와 열심을 다 했다 하여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유다의 백성은 매일 회개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더 둔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 또 그 아이에 대한 표현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여 다시 아들을 주실 때에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이미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을 낳아서야 그제서야 마음의 참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지어주십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다윗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 죄가 아니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다는 것. 그 범죄에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없이 반복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떴습니다.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마음이 바뀐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시려는 건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 신지를 들여다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보존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원망하죠. 물이 없다는 원망, 우리가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다는 원망, 만나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연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많이 먹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었는데 라고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때 모세가 우리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행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풀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불뱀을 보내어서 물어 죽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시죠. 이 심판 아래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늘 은혜의 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은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심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 묵은 땅에 씨를 심기 위해서는 뒤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하여서 씨를 심어야 열매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새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되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할례를 육체에 함으로써 이 표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표시는 육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의 가죽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0: 백성답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말, 우리의 정서상 무거운 느낌과 불편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을 던지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다시금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내 백성이라 끌어안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셔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단단하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름답고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을 겸손하게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면에 하나님이 여전히 담아놓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회복해 하여서 더 풍성한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주의 뜻을 살펴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생애에 찾아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있는 고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길에 소망을 담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귀한 모습 주 앞에 드러내 보이고 감사와 찬송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그저 주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진정하고 아름다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귀한 모습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주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그 안에 담아놓으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어떠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세우고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22번째 시간 사무엘하 12장 15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5월 2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황해도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로 예상되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황해도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평안과 대구,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강릉, 포항, 목포가 17도, 함흥이 15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29도, 포항과 대구가 27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서울, 춘천, 강릉, 광주, 여수, 대전이 26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목포가 24도, 강계와 제주가 23도, 해산이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예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말씀의 심기어 정함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침략을 당해 쫓겨다니던 사사시대에 떠도는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함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함이 없기에 악한 종류가 해하는 거예요. 이리 솔깃저리 솔깃하기에 밤낮 끌려다니며 결국 악을 정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 심어주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해요.

지어주실 집에 비하면 초라한 처소에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됩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고해요.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씨는 당장은 솔로몬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가는 다윗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음에도 주위의 원수들 때문에 여전히 쫓겨다니며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의 왕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신 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그림자로 잠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내 만족과 공로를 위해 짓는 집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정함 없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견고한 집에 거하는 사람은 둘째,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의 훈련을 받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해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는 부자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기에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훈련은 사람 훈련입니다. 힘든 사람을 오래 참으며 이해가 안 되는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영원히 견고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고해요.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표시예요. 또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해요. 물론 다윗도 이후에 죄를 범했고 다윗의 후손 중에도 끊어질 뻔한 아찔한 후손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폐하지 않으시고 끊어질 듯해도 결국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악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기에 우리도 약한 지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고해요. 나단은 앞서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해야 함에도 부끄러워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나단의 성실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 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영원히 견고한 집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시부모님과 장애 아들의 신호 위반 벌점까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0: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서 꼭 믿는 가정을 이루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장애 아들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지요. 그런 저에게 시부모님은 돈 벌러 나가라, 살 좀 빼고 자기 관리해라 하며 구박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비난을 잘 듣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라는 권면을 받고 구박을 잘 당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자 저희 가정을 향한 시아버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 아버님을 웃으며 대할 수 있었지요. 장애 아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곤욕이었어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소변 실수를 하니 부끄러워서 가기가 싫었지만 민폐 끼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며 다니세요 라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저의 환경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교만과 감정 기복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이 일로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자 앞으로 이 덩치 큰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막막했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신호를 어긴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요.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며 회개하니 이후 광복절 특사로 벌점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면허 정지는 면했으나 아직 벌점이 남아있어 안전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징계로 다윗의 집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죄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께 자주 전화드려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에 정함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심기게 하시는 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질서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때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죄악 때문에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저희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주시고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사건 가운데서 질서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을 감해 주시되 힘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영원히 견고한 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밧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그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온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만 원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얻지 못해도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네온 햇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0: 각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레옹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해봤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어디를 가든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자리를 만듭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매주 가는 예배당에서도 늘 비슷한 자리를 찾아 앉곤 하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자리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다라는 것은 곧 안전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각도, 적당한 거리, 언제든 도망가기도 좋고 숨기도 좋은 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 앉습니다. 기둥 뒤 맨 끝자리 혹은 출입구 가장 가까운 자리, 세상의 시선은 피하고 싶고 내게 지워질 부담은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가면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기어이 로얄석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앞자리에서는 주인공의 얼굴이 똑똑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표정이 보이고 거친 숨결이 느껴지며 뜨거운 눈빛이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앉는다라는 것은 그 관계를 더 깊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다라는 애틋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물리적 거리는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서적 몰입도가 높아지고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 우리의 뇌와 마음은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앞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앞에 앉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주님 앞에 어디쯤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애타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선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멀리서 소문으로만

0: 주님의 소식을 듣는 방관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다정하게 눈을 맞추는 사랑의 거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도 가슴 뛰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여 즉 얼굴과 얼굴을 가장 가까이 마주하게 하는 동행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는 저 멀리 뒤에서 조용히 구경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로열석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의 앞자리가 못내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올수록 감추고 싶던 내 초라한 모습과 부끄러운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표정도 거짓된 마음도 숨길 수 없는 정직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길 수 있는 편한 자리를 택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에서 편한 자리가 항상 내 영혼의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자리란 내 이름이 눈에 띄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뵈옵는 골방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로얄석입니다. 뒤에 앉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적당히 숨어 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세밀한 표정은 보이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눈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주님의 얼굴 앞에 앉으면 거룩한 부담감과 영적인 긴장감은 있을지 몰라도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 앉아 있습니까? 내 육신이 편한 안전지대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시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뒤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얼굴 바로 앞 신앙의 노열석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465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작고 사소한 거짓들을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행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공기가 상큼하시죠? 변함없는 자연의 질서는 이른 아침부터 대자연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글자는 다르지만 어쩌면 동의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무심한 듯한 자연의 질서조차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랑의 눈이 아니면 그 사실을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고백 찬양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이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성도의 자유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성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갖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하고 나도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성도에게 진짜 자유는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갖고 뭐라 그러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 종이 되는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유대인들이 따르는 관습과 이것들을 존중하며 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막 목숨처럼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내가 율법에 꼭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그러죠. 그것은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지만 결국 이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또 율법 아래에 없지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없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표지였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정당성을 부여하며 다가가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율법.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자 여기 보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 없는 자들, 21절에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는 내가 원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롭죠. 구약의 율법에서.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없다고 무율법적이고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의 율법,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 법,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법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줄 새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의 법이죠. 율법은 장차 올 일의 좋은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킬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지향하는 바 참된 사랑의 법을 성취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은요, 우리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도 그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법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 따라 유대인이면 유대인,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여기 유대인들과 율법 있는 자들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이제 민족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있는 자들은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이방인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율법 있는 자와 율법 없는 자로 나누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연성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가게나 백화점에 이렇게 가면 이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또 젊은 이제 20대는 20대에 맞게, 또 30대는 30대에 맞게, 50대는 50대에 맞게, 80대는 80대에 맞게, 고객에 맞게 다양하게 응대하죠.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 와서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잘 구입하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오직 하나,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참 겸손하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고 나는 거기에 참여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아주 유연성을 갖고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모든 이들에게 다가간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양한 상황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난 분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다가가 결국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든 이들에게 모든 모양으로 다가가는 것을 다름질로 비유를 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이 열립니다. 이스미아 체전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달리기가 또 주 종목으로 나오죠. 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에서는 다름질을

하더라도 딱 한 사람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 달려도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 한 사람 상을 줘도 그렇게 열심히 다 달리는데 너희는 달리는 만큼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한 달란트 남기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기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기면 다섯 달란트. 그래서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너희는 모두 받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 일한 만큼 주신다는 전제가 있죠. 한 명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명만 받으면 사도 바울만 받고 이제 끝나는 거죠. 모두가 받는데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고린도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을 모든 일에 절제 밥 먹는 것도 절제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달리기 해야 되는데 친구 만난다고 가면 안 되고 그 전날 친구 만나서 밤새도록 흥떡망떡 놀면 안 되죠. 몸을 최선의 컨디션으로 해서 오직 목표는 뭐냐? 달리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런 것처럼 그들은 썩을 이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렇게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한 목표로 내가 모든 이들에게 자유롭게 된다. 모든 이들을 얻기 위해,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 주님께 상받기 위해 모든 일들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또 율법을 때로는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제 복음을 얻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주 앞에 상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목표 없는 열심.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요. 뭐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생에 목표 없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아니 막 싸우는데 앞에 상대가 있어야 싸우죠. 아무도 없는 허공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면 옆에서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 상대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그러니까는 성도에게 목표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목표가 있죠. 자, 오늘도 생존하자 먹기도 하고 마시지도 하고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책임을 위해서 어떻게든 힘들어도 가서 일하고 또 이 가정의 엄마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이것들을 인정하시고 상 주신다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상, 시들지 않는 상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요 몸을 친다라는 건 직역을 하면 눈 아래를 친다. 이런 말이에요. 눈 아래를 친다. 눈 아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멍이 시퍼렇게 들죠. 그러니까 시퍼렇게 멍들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버림을 당한다라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실격을 당한다는 건 뭐냐? 상 얻는데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disqualified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disqualified. 실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이 결국은 나조차고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온전히 주님 앞

0: 앞에 아름다운 상으로 남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끝까지 상 받기를 위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행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건 다른 거죠. 우리 자녀가 집에서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아유 칭찬하고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예쁘다 대견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사 도우미가 와서 청소를 해줘요. 그 가사 도우미 고맙긴 하지만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일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행실은 주님 보실 때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앞을 쓰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되어 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싸운 싸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죠. 처음 번째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얻기 위하여 나는 자유, 내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이들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 두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상받기 위하여 절제하며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자유가 있지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많이 있고 권리가 많이 있지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를 꿈꿉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를 꿈꾸는데 이 자유에도 명확한 목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없으면 자칫하면 방종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와 훈련의 균형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되 그 훈련이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사도의 마음가짐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사도 자신에게 있지만 그는 스스로를 더욱 혹독하게 훈련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존귀케 되는 일에만 삶의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인생을 온전히 바쳤죠. 이런 점에서 사도에게 자유와 훈련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날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이 양날개로 비상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도 오늘 꿈꾸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알아보자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묵상을 안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 관망만 하는 자로서가 아닌 목표를 향해 열심을 다해 달리고 또 달리는 복음의 선수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을 빛으로 생명을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모두 40일간의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하늘로 승천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그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땅에서의 40일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40일간 그 이야기는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또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의 순서 말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이 설교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떠올려 보면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시면서 평강을 주셨고 또 깨달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풍성함을 주시더라. 자 그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온갖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온갖 좋은 것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 예. 여러분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본 적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요 다 내가 지금껏 이런 은혜를 누렸고 저런 은혜를 누렸고 우리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내게 왜 주셨는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목적을 알아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우리 서두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은혜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자, 그거 우리 반드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묻지 않아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누리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좋아할 줄만 알았지, 우리가 이토록 좋아하는 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왜 주시는 건가, 이걸 묻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지혜를 주시고요,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함을 더해주세요. 근데 도대체 우리에게도 왜요? 왜? 왜 그런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고 하는 거죠. 그 답이 뭘까?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답을 여기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이 19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일종의 기준과도 같다. 이 19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그 뒤가 나눠져요. 예, 자, 어떻게 나눠지는가? 자, 19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 가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주셔서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거죠. 그런 온갖 은혜를 그들 제자들에게 다 그와 같이 베푸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맞는 거죠. 예. 자, 그러니 오늘 앞서 이 18절 그 이전에 있는 이야기, 19절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앞서 있는 18절 뿐만 아니라 그 앞서 모든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깨닫는 이야기. 자,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19절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9절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은혜 이야기 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분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그러므로. 그 결과는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그 이후 28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서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은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앞선 은혜의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한 다음에, 자, 그 결론이 뭐냐? 이게 결론이 돼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결론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뭐냐? 가서, 자, 그렇기에 은혜 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또, 자, 우리는 그래서, 자,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들에게 우리에게 분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주님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우리의 결론인데, 그건 뭐냐? 이제부터 그런 우린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증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증인? 법정에서 증인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증인은요, 뭐 시험 봅니까? 실력을 따지나요? 여러분, 증인의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증인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기가 본 게 뭔지, 자기가 들은 게 뭔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일러주기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예, 주님이 진정 누구신가?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증인은 뭐라고요? 내가 본 게 뭔지, 내가 들은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이 뭔지, 그냥 그거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것은 본 대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는 대로, 그거 말해주는 것, 가서 증언하는 것.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설령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전도, 증언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부담스러워요. 아니, 은혜 받는 것, 그 좋죠? 그건 좋아요. 하지만 가서 그걸 증언하라고요? 아, 이건 좀 우리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솔직히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증언하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내가 자 본대로 들은대로 아는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의 결론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그것을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죠. 하지만 전도는 전도인 겁니다. 이 둘이 아 그렇게 여러분 뭐 얼마든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다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좋고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는 그리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 그 둘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건데 자,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 둘은 별개의 것이 맞는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너무나 큰 비밀인데 자, 이 둘은 그냥 볼 땐 너무나도 별개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보면 어쩐지 아세요? 그 둘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선순환 구조와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한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일단 자 여러분 이건 다 동의되실 거예요. 전 지금 자 은혜 받는 거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은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건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실 거란 거죠. 뭐냐? 자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많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증언할 말이 우리에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 내가 누려본 은혜가 하나도 없다. 자 그런 사람하고 내가 누려본 은혜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사람하고 자 그 둘 중에 누가 과연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은혜는요 당연히 그 결과로서 뭘 강화시키냐면 전도를 강화시켜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전도할 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전도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은혜는 전도를 강화시킨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건 다 동의하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 그 반대예요. 자 은혜가 전도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도 은혜를 강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전도도 은혜를 강화시킨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전도가 은혜를 강화시킨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자 힘써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에게 가가지고 내가 본 것이 뭔지 들은 것이 뭔지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뭔지 가서 그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내게 은혜가 더 커진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야말로 영적 비밀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가서 전하면 저럴수록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은혜가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전도가 은혜를 강화시킨다고요. 은혜가 전도를 강화시키는 것처럼 전도도 은혜를 강화시킨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자,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대표적인 호수가 있어요.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밑에 또 하나의 호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 아래에 있죠? 바로 사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물, 그 물의 발원지,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오는가? 자, 그 발원지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물이냐면은 저 제일 위에 보면은 저기가 바로 헬몬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만년설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저기가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먼저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또 요단강을 따라서 또 이제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두 개의 호수가 똑같은 곳으로부터 같은 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서 이 호수를 보면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 들어오고 나서 그 두 개의 호수의 결과가 뭐냐? 이게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제일 먼저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가 막 뛰노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둘레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해는 다른 겁니다. 사해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사해 이게 한문의 표현인데 그 이름 그대로죠. 사해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예요. 예.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질 못해요. 사람은 먹고 사하고 거기에선 물고기도 단 한 마리도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을 아래로 다시 흘려내리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또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나가고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는 물이 계속 돌고 돌고 또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물은 이 갈릴리에 있는 물은 바로 늘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되더라. 계속 물이 도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해는 달라요. 여기 보시면 사해는 자 저 위로부터 요단강을 따라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내려온 그 물을 이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 사해로 들어오면 그 안에 고이고 또 고이고 또 고이는 거죠. 그러니 그 고인 물에 자꾸만 염분이 쌓여가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 곁에 물은 증발해 가면서 자꾸 거기 염분만 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해는 바다보다도 훨씬 더 짠물. 그래서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되고 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도 똑같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네, 은혜도 똑같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잖아요. 즉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네, 은혜를 흘려내요. 그렇게 은혜를 우리는 흘려내고 또 흘려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흘려주시고 흘려주시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전해야 되니까 뭘 증언해? 은혜를 증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가서 전했는데 또 가서 전해야 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주시고 가서 전했는데 또 가서 전해야 하니까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 이 안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돌고 돌고 또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늘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저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은혜 받는 거 좋죠? 근데 이 은혜 받는 거 그냥 내가 좋을 뿐 그냥 나만 좋은 겁니다. 어디 가서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내 안에 고이고 고이고 또 고여서 자 우리는 그 결과로 뭐가 됩니까? 죽음의 바다, 아무 생명 없는 저 사해처럼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은혜를 받고

더 살아나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은혜를 받고도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자,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내고 말고에 달린 일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전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전도는 날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전도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도가 은혜를 강화시킨다고요. 은혜도 전도를 강화시키지만 전도도 은혜를 강화시킨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둘은 선순환 구조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따로 뗄 수 없는 하나로서 하나가 강화되면 다른 하나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게 강화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무언가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래서도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다? 전도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전도요, 그래서 남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 문이 바로 전도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비밀을 안다면 그렇게도 은혜 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그래서도 더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전하면 주를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알았어요.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전도다. 이제 그것도 알았고. 자, 가서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다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걸 알아도 그래도 전도는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가 중요한 걸 몰라서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아요. 이거 중요한 것도 알고 또 그리고 마음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 왜 어렵냐?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20절 후반절인데, 자, 우리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0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아마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알고 있었기가 쉽냐면은 그냥 아무에게나 해주신 말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자, 이런 약속 해주신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자,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약속이, 자, 앞에 무엇을 따르고 있는 약속인가? 이걸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봤더니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받아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 주님이 내게 진정 누구신지 가서 그것을 있는 대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해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해주고 있는 이 동행의 약속은요, 자, 누구에게? 내가 기꺼이 전도하겠다며 그 길을 나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너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신 약속인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런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서 전해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다. 네, 그럼 뭐냐? 우리가 가서 전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 약속까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두려워요. 하지만 두려운 우리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0: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서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붙들어야 될 사실인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가서 전하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약속대로 간다면 이게 결론이에요. 뭐냐? 전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럼 알게 되는 건 뭐냐?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은요, 이걸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로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면 날 돕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더 밝히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요? 두려워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용기 한번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받아 누린 그 모든 은혜의 목적이 가서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심 날 도우시는 그 주님 생각하며 한번 용기 내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두려워요. 근데 두렵긴 두려운데 마냥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보내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가서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일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도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정말로 거기 계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용기 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두려워도. 여러분 그래서 이거 기억합시다. 전도는 뭐죠?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전도는 그냥 도를 전할 뿐이다. 예. 전도는 그 결과까지를 책임지는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가서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의 책임인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 몫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 주님 몫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받아 누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간에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도 흘려보내지 않아 죽음의 그런 물이 되고만 사해 같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릴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물을 우리는 흘려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만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본 것을 본 대로, 내가 들은 것을 들은 대로,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아는 대로. 네. 결과는 다 그분께 맡기고.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바랍니까? 그래서 또 전도하십시오. 전도의 자리에 서세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왜그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가서 전하라고. 여러분 이 목적을 잊지 말고 그저 받아. 그냥 나만 채우는 인생 아니라 받아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래서 나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1회 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1회 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태평교회 권주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승윤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하고 존경받는 부자를 꼽으라면 뭐 많은 분들이 경주 최부자. 아.

0: 얼마 전에 얼마가 좀 오래됐어요.
1: 예.
0: 발견이 되면서 그 가정의 오랜 부의 비밀이 밝혀졌는데
1: 예.
0: 그들은요 조선시대의 모내기법 같은 신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주들이 소작농의 고열을 짤 때 오히려 소작료를 대폭 낮춰서 소작농들의 몫을 파격적으로 보장해 주었다고 하고요.
1: 예.
0: 흉년이 되면 창고를 열어서 이웃을 구했고요. 찾아오는 손님은 신분을 막론하고 정성껏 대접해서 딱한 이들의 빚도 탕감해줬다고 하네요. 재밌는 거는요. 이 모든 배품이 결코 그들에게 손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술 투자로 수확이 더 늘어났고 대접을 받은 소작농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땅인 것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요. 집을 다녀간 수많은 나그네들은 전국 각지의 최고급 정보들을 최부잣집 사랑방에서 선물로 풀어놨다고 합니다. 나누고 베푼 것이 결국에는 가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인 거죠.
1: 세상에서는 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부유해진다고 가르칩니다.
0: 맞아요.
1: 남보다 더 많이 움켜쥐고 내 이익을 먼저 챙겨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부잣집의 역사와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0: 그러네요.
1: 내 것을 기꺼이 떼어놓고 남을 살릴 때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풍성해지고 안전해진다는 상생의 법칙입니다.
0: 아, 예.
1: 잠언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사랑과 베품은요 없어지는 허비가 아닙니다.
0: 아멘.
1: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 영혼의 지경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안전하게 쌓아두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0: 아멘.

0: 박희범 목사님과 아이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길 만들라.
1: 예.
0: 정말 우리의 삶이 목사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산 속에도 보면은 사람이 다닌 길도 있고 네. 또 노루가 다니는 맞아, 길들, 맞아, 맞아. 동물이 다니는 길들도 네. 이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복해서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나의 뒷모습에 어떤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 길을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그렇죠. 후배들이 따라가잖아요.
1: 지금 우리 목사님 노래 부르실 때 아이들이 네. 이렇게 같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0: 네네네.
1: 앞서간 어른들의 길을 아이들이 또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아, 세상이 네.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8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1: 오늘은 기상미션 좌충우돌 선교일지 선마을 네. 목사님이 함께하고요.
0: 네.
1: 그리고 오늘 책 소개하는 그렇습니다. 북떡방 있습니다.
0: 북떡방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좋은 책을, 어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실지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할 수 있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은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유튜브에서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 네. 들어오셔서 채팅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답니다.
0: 자, 그리고 좋아해서 드리는 조화만의 말씀 카드 만나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만나주세요. 6981번님. 예. 예, 그리고 1454번님도
1: 하나님 오늘도 평화 과정 만나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0: 네. 주님 방학 중인 예서 만나주세요. 은주 만나주세요. 좋은 아침 만나로 문을 엽니다. 예, 많은 아멘. 분들께서 만나가 들어오게 이렇게 기도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포를 함께 보내주시면
1: 그렇죠.
0: 예, 자동으로 좋아해서만 드리는 말씀 카드 손글씨 손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진 예 말씀 카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시고 말씀드리죠. 요거 그냥 날리지 마시고
1: 다운받으셔서
0: 네 다운받으셔가지고 계속 좀 많이 읊조리시고
1: 예.
0: 그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딱 깔아보시고 그렇죠. 열 때마다 한 번씩
1: 예.
0: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8840번님.
1: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조카 이은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 두려움이 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0: 네. 2607번님.
1: 어제 첫 마늘종을 수확했어요. 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회사의 작은 땅에 심어서 쉬는 시간에 작은 농사 짓고 수확을 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등등 자라고 상추를 뜯어서 매일 식탁에 올리니까 남편과 즐거운 식탁이 됩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주셨어요.
0: 아, 전문 농부는 아니시고 예 도시 농부라고 하죠 요즘에.
1: 예 작은 예. 텃밭에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0: 그러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 밭은 작다고 하셨는데 종류는 네. 다양합니다.
0: 그러니까요. 9733번님 극동방송을 너무 좋아하는 애청자예요.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걷는 시간 속에 함께하며 많은 선택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네. 그리고 3013번님도요.
1: 왕 중에 왕이신 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들을 일일극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니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하, 우리가 일일극의 주인공같이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의 자. 삶이 다 소중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요. 극동방송 어플로도 들어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가짐들 또 함께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찬양도 시청해 주시고 오늘 또 선마을 목사님을 들으시면서 짠하게 느껴지시는 마음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상 미션 좌충우돌 선교일지 섬마을 목사님.
1: 섬마을 회관 앞마당이 아침부터 육지 장사꾼들이 틀어놓은 뽕짝 소리로 들썩인다. 평소엔 다리가 아파 예배당 계단도 못 오르던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회관으로 모여드는데 잠시 후 정자 밑에서 부녀회장이 사은품으로 받아온 커다란 사각화장지 두복다리를 가슴에 꼭 안고 세상 행복한 얼굴로 앉아있다. 아이고 자매님, 웬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2: 아이고,
1: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셔요?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네.
2: 아이고 목사님, 예, 막 말을 많이 써. 막 이번에 예, 저 육지에서 들어온 총각들이 막 아주 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마을 회관에 그냥 앉아가 막 구경만 해도 요래.

0: 비싼 화장지를 막 공짜로 막 나눠주대. 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내 손을 딱 잡고 어머이 하면서 안마도 해주는데 아이고야 눈물이 난 만큼 고마운 거 있지. 예, 아이고야.
1: 그래요?
0: 네.
1: 거참 고마운 양반들이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어르신들 육지 한번 나가시기도 힘드신데 섬까지 배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싹싹하게 재롱도 떨어주고 선물도 주니까 참 좋네요. 요즘 세상에 그런 젊은이들 찾기 힘들죠.
0: 아무야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에 막 그러고 목사님 그 총각들이 특별히 그 할매들 중에서 내를 특별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억수로 비싼 그 뭐라든 우주선 온열 자석 매트라는 그 명품이 있는데 오늘 선착순으로 딱 세 명한테만 특별히 내주는 기라에 근데 내를 얼마나 눈에 이렇게 쏙 들어했는가 이 귀한 매트도 막 내 이름으로 딱 예약을 잡아주고. 예, 화장지까지 이렇게 늠으로 한 보따리 챙겨주는 거라. 예, 목사님 내 오늘 완전히 횡재스에 횡재.
1: 온열 매트요?
0: 응, 온열 매트.
1: 사매님 근데 그 명품이라면서 선착순으로 그냥 공짜로 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매트 얼마 주고 계약하신 거예요?
0: 사실로다가 목사님 이 매트가 육지 백화점에서는 세상에 천만 원 넘는다네. 그런데 오늘 딱 그 세 명한테만 단돈 150만 원에 준다 아닙니까? 내일 육지에 갖고 배로 배송을 딱 해준답니다. 아유, 인제스에.
1: 네. 150만 원이요?
0: 네, 150만 원.
1: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50만 원이요?
0: 예. 목사님, 근데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저 박할매랑 차할매 들으면 난리 난데, 뭐, 가하들은 순서가 밀리게 사지도 못했어. 지금, 막, 그래, 팍, 팩 토라져 있는단 말입니다. 단돈 150만 원에 내 평생 아프니 무릎을 고친다는 근데 사야지, 사야지.
1: 아이고,
0: 금은 싼 거다.
1: 응. 자매님, 아이 그게 어떻게 단돈 150만 원이에요? 아이고 겨울에 기름값 5만 원 아까워서 방바닥 냉골로 주무시던 분들이 그 사기꾼들 뽕짝 노래 몇 곡에 150만 원을 넙죽 내시다뇨.
0: 어머 목사님 사기는 무슨 사기에 이 매트 위에 딱 누워 있으면요 막힌 혈이 뻥 뚫려갖고 막 평생에 병원 갈 일이 없다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1: 평생 병원 갈 일이 없다고요?
0: 없대.
1: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참나 제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이고
0: 목사님도 참 목사님은 사실로다가 맨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얘기만 했었지만은 그 총각들은 당장 내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주물어주고 눈앞에서 재롱을 떨어주고 뭐 속았다 해도 뭐 기분이 좋다 아닙니까? 솔직히 뭐 육지 자식 새끼들보다 뭐 그 가짜 총각들이 내 안부를도 살갑게 물어봐주는데 뭐 얼마나 착각 총각들인데 근데 사귈 리는 없어. 아들이
1: 안 되겠어요. 자매님 당장 그 계약서 쪽지랑 화장지 보따리 다 들고 회관으로 다시 가요.
0: 어머야 왜? 갑자기 회관은 왜요?
1: 아 외곽이요. 반품하러 가야죠.
0: 반품요?
1: 아니 어르신들의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 이용해 먹는 괘씸한 사기꾼들인데 아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당장 가서 계약 취소하고 돈 다 돌려받을 테니까 박할머니하고 최할머니도 다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0: 아이고 목사님님 가하들이 등치가 산만하던데 싸워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 그냥 준거 막 그냥 막 치웁시다 그냥.
1: 아니 싸우긴 그냥. 누가 싸워요? 우리 뒤에는 사기꾼들보다 100배는 더 세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0: 아이고마.
1: 자 늦기 전에 얼른 가요 얼른.
0: 아이고 목사님 가더라도 이 공짜로 받은 화장지 이거는 주기가 아까보네 그 정자 밑에 좀 숨기놨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것까지 다 뺏기면 내 억울하고 어째 살겠습니까? 목사님 예 잠깐만 계속 보이소.
1: 이 목사는 오늘 사기꾼 장사꾼들에게 속은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지키기 위해 부녀회장 손을 꼭 잡고 회관을 향해 당당하게 돌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복음에는 눈길 한번 안 주는 투박한 영혼들이지만 그 외로운 마음을 파고든 가짜 세상 유혹으로부터 어르신들을 지켜내는 것 또한 목사님의 진짜 사명이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삶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이 목사의 뜨거운 발걸음이 언젠가는 섬마을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채워줄 것이라 믿으며 이 목사는 씩씩하게 회관 문을 열어젖힌다.
0: 아 정말 저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사실.

0: 저희 이모님들도 뭐 이상한 거 사갖고 오셔가지고 아니 나쁘죠 이런 분들. 근데 시골에 한 번씩 오셔요. 아 이런 그쵸. 젊은 분들 옆에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1: 아, 예. 참 근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이 도시 청년들의 살갑게 구는 그 살가움이 그리우셨으면 그렇게 홀딱 넘어가실까?
0: 그러니까
1: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예.
1: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외로움과 그 그리움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0: 목사님 뭐 봐봐요. 진짜로 우리 그 해남 목사님 여기 자주 들어오는 예. 사기꾼들 진짜 있더라고요. 해남에 우리 목사님도 물건 잘못 사신 권사님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다.
1: 아이고 완전히 야, 똑같은 상황이네요.
0: 진짜 똑같은 상황이네요.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 또 섬마을 목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이런 지갑까지 또 지켜주시는 예. 사명이 있어야 되네요.
1: 아, 예. 우리 섬마을 목사님 이야기 정말 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0: 그러니까
1: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이런 거나 속은 적 있다 없다. 예, 오늘 샵9330 단문 50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농어촌 교회 우리 목사님들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김동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신 시각 7시 27분 지나고 있어요. 7424번님 사연입니다.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같은 대전이라도 어제 유성구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동구 가오동에는 살짝 내리고 말았다네요.
0: 아, 진짜요? 어제 엄청 왔는데.
1: 그러게요. 예. 지금도 보슬비가 새벽부터 내리고 있어서 여름 장마처럼 후덥지근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만나 활기찬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1733번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차에 타서 좋은 아침 식구들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힘이 납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되게 해주세요. 아멘.

0: 네. 그리고 0197번님도요.
1: 하나님, 저희 남편 다시 만나주세요. 아멘. 기쁜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 감사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만나주세요.
0: 그러니까 기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사실 놓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1: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편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7770번님.
1: 만나주세요. 어제 친정어머님께서 엉치 부분에 금이 있었는데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금이 간 부분이 완전하게 붙고 재활 때까지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완전히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진행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할렐루야.
0: 그러니까 어르신들 진짜 이게 엉치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예, 또 이렇게 연세가 되면 뼈가 잘 안 붙어.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도 가운데에서 뼈가 네. 잘 붙고 있습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인도하심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0237번님 섬에 살 때
1: 이분은 섬에 사셨었나 봐요. 섬에 살 때 약장사들 방문과 위문 공연에 온 마을 사람들이 쥐까지 잡아서 껍질 벗겨 말려서 갖다 바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답니다.
0: 그걸 사갔나 보다.
1: 쥐를 잡아서요?
0: 예.
1: 쥐를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요?
0: 그만 얘기해요. 아니 그걸 줘야 뭘 주는 거 아니에요?
1: 어디다가 쓰려고 했을까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
0: 5809번님
1: 우리나라 구석구석 어디든 선교지네요. 그들과 맞아요. 함께 살아가시는 쉽지 않은 일 하시는 목회자분들 응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0: 아멘.
1: 아 정말 네. 이 시골교회 목사님들 네. 정말로 응원합니다.
0: 그러니까요. 섬마을 목사님 같은 분이 저희 아버지 곁에 있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 관절염에 좋다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엉겅퀴풀 즙을 30만이나 주고 사오신 아버지 제가 말릴 걸 아셨는지 저한테는 저 없는 사이에 몰래 벌써 한 포를 아니
1: 아 요거 안 먹으면
0: 반품하라고
1: 할까봐
0: 일부러 한 포를 뜯어 드셨어.
1: 아하
0: 얘야 반품 못한다. 아우 어떡해.
1: 아이고
0: 선마을 목사님 코너는 참 따뜻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3373번님도 오랜만에 오셨나 보다.
1: 요즘 출근하느라 못 들었는데 오늘은 오프라서 자리 잡고 은혜의 목소리 들으면서 기쁨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마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잘 해결하셨겠죠?
0: 아, 그럼요.
1: 잘 해결됐을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선마을 목사님, 이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많은 분들이 거기 어디냐. 아, 좀 가서 후원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신데
1: 가상의 공간입니다만
0: 꽁트예요, 꽁트.
1: 우리 꽁트를 여태까지 종합해 보면 네. 지금 서해 쪽보단 남해 어딘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0: 너무 멀어.
1: 남해 어딘가이고 사투리를 네. 볼 땐 경상도 어딘가로 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이 땅에 많은 예. 선마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좋아 복덕방 아니고 북덕방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1: 그렇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네. 집 말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책 소개해드립니다.
0: 역시 예. 오늘도 아주 그냥 예 잘 소개해 주시 우리 예. 한 분이 오셨는데
1: 야.
0: 세종 송담교회 임명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아,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1: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예. 미소를 보여주고 계세요.
0: 아, 이 미소 앞에서는 목사님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뭐 항의하거나 이런 거 없죠?
2: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아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남해 어떤 섬마을 교회 온 것 같아요.
0: 네.
2: 아, 이른 아침인데. 네. 어, 되게 행복하네요.
0: 목사님 혹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신 적 있으세요?
2: 전 처음 여기 세종시 이기 전에
0: 네.
2: 종촌 리 시골이었으니까.
0: 그때 맞아. 예. 그때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예, 뭐 추억이 있으신 게 있으시나요?
2: 아침에 나가면 네. 소똥 냄새 나요.
0: 네.
2: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하면 네. 문고리에 항상 뭐가 이렇게 걸려 있죠. 넘치는 채소들.
0: 목사님 오늘 땄어요. 오, 새벽에 네.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걸어놓고 왔어요. 맞아.
1: 세종시 있기 전에.
0: 네. 연기면.
1: 연기면. 연기.

0: 면이었던 예. 거죠. 와.
1: 맞아요. 그때 부탁하셨던 예.
0: 우리 또 섬마을 목사님 같은 네. 분이시네요.
1: 우리 목사님이 또 취향이 맞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재밌죠 목사님?
2: 네. 너무 네. 재밌어요.
1: 매주 오실래요 목사님?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임명수 목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책 어떤 책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1: 아~
2: 밥냄새 나는
1: 예.
2: 거. 우리 팀 체스터의 우리 영국의 신학자고 또 목회자고 또 교회 운동가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신앙을 살아내는 삶으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또 강조하는 작가거든요.
1: 네.
2: 굉장히 제목처럼 안의 내용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1: 네.
2: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네. 소개합니다.
1: 출판사는
2: IBP 네. 출판사예요.
1: 팀 체스터 목사님의 목사님 맞죠? 예.
2: 예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0: 아, 밥상.
1: 예, IBP에서.
0: 뭔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해요.
1: 그렇습니다.
0: 제목부터.
1: 우리랑 네. 친하죠, 밥.
0: 예.
1: 예. 그러면 참 많은 책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조화 가족들에게 아침에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2: 네. 이거 네. 섭외받고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1: 네.
2: 서재에 앉아가지고 네. 수많은 책을 보면서 뭘 소개할까. 굉장히 걱정, 고민되더라고요.
1: 네.
2: 그러면서 굉장히 째려봤어요, 책을. 그래서 몇 권을 꼽아가지고 손을 얹고 또 기도도 하고. 근데 예전에 네. 지방의 목사님들, 지인 목사님들하고 네. 같이 책 나눔 했던 책이 좀 생각나가지고
1: 네.
2: 이 책을 또 같이 나누려고 오늘 시간 가지고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또 소개하시는 이유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목사님 너무 어려우면 또 책 읽기 좀 어렵거든요.
2: 네. 네. 이 책은 제목처럼요. 그냥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어떤 작은
1: 네.
2: 어쩌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식탁의 자리를 빼놓으면 별 이야기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경 안에 밥에 대한 식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 그러네요, 진짜. 네. 네.
2: 오늘 우리 일상에도 식탁의 자리가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매일 세 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아무리 안 먹어도 한 번은 먹는데
0: 네.
2: 그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를 좀 돌아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1: 네. 네. 예.
2: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 또 함께 식사하면서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당시에 굉장히 소외됐던
1: 네.
2: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갔듯이 교회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품을 수 있는 성도를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2: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저는 특별히 5월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0: 네.
2: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도 이 식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1: 네.
2: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1: 네.
2: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예. 사실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예배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 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리가 이렇게 서로 밥을 먹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 함께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죠?
2: 네. 네. 예수님 시대에 보면 뭐 세리나 죄인들, 병든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사람들,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사랑도 주시고 또 용서도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1: 네.
2: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 특별히 이 책은 식탁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 허락하신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좋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책을 네.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이
1: 네.
2: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다.
1: 네네.
2: 물론 틀린 건 분명히 아니죠.
1: 네.
2: 근데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1: 네.
2: 밥을 먹고요. 시간을 보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이 땅에 없었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네. 거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또 그레이시아인들이 많은

0: 분들이 신앙의 모습은 아까 우리 아나운서 우리 PD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한정적인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만 생각했을 텐데 이 책을 통해서 아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도 함께하고 정말 작은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 그런 목회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야겠다라는 도전도 되고 또 결심도 했다.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저는 좀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0: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안 되는 네,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 새 가족하고 식사하는 자리.
1: 그렇지. 잘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쉽지 않아요.
0: 가족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결심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식사의 자리가 내 마음과 내 성향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다. 사실 그리고 나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1: 아직까지
0: 쉽진 않은 것 같아요.
1: 이번에 또 소개하시면서 또 한 번 더.
0: 다시 한 번.
2: 아니 근데 사실 내향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간에 우리 다 밥 편한 사람하고 먹고 싶잖아요. 그치. 친한 사람하고 먹고 싶고 아니면 친한 사람하고 먹거나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그 기사에서 봤나? 뭐 외국에서는 유명한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돈을 엄청 많이 내고 비싼 돈 내고 밥 먹는다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나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굳이 밥 먹을 필요 없잖아요.
1: 그래서 목사님 저랑 밥을 안 먹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밥 식사를 하셨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생각도 좀 했어요. 나랑 밥 먹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저는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삶 속에 굉장히 기억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자, 오늘 북덕방은 세종송담교회 임명성 목사님께서 오셨고요. 오늘은 IPP에서 출판됐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데 저자가 그러면은 이 책에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주장하는 바는 뭔가요?
0: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어떤 작은 삶의 자리 우리는 큰 것만 이상적인 것 굉장히 생각하는데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냥 때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차려주신 참 의미가 있고 또 귀한 자리이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목사님이 책 읽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주 핵심 한 구절.
0: 전 73페이지에 보면요. 잠언서 15장 17절로 이렇게 시작돼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근데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이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온갖 문제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밥상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으로 또 기준 삼았던 그 모든 이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조해 주신 진짜 공동체 깨어진 사랑을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을 수 있는 저는 그 식탁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 저자가 그렇게 기록해 준 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1: 정말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였잖아요.
2: 그렇죠. 모일 때마다 밥을 먹었다. 떡을 떼었다. 라고 하잖아요.
1: 요즘에는 교회 식당도 없어지는 분위기.
2: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교회 밥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살짝 되게 많았는데 요즘 그것도 살살 좀 사라지고 있어서.
2: 좀 안타까운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일이 사라지고.
0: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맞아요.
1: 많은 분들 중에서 왜 교회 나갔냐 처음에 밥 먹으러 갔다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자, 우리 식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또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강추하고 싶으신지요?
0: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에게.
1: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2: 식사 안 하고.
1: 교제를 전혀 하지 않는.
0: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저는 수평을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1: 맞아.
0: 하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평을 보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식탁의 교제 또 사랑의 교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교제의 자리 하나님 차려주신 밥상의 자리로 좀 나아가게 가야겠다. 네. 이런 성도님들
1: 네.
0: 또 누군가를 좀 판단하거나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성도들요.
1: 아, 저분은 아니야.
0: 네.
1: 내 스타일도 아니고.
0: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1: 네.
0: 성경에 분명히 구원은 누구든지잖아요. 열려있는 문이니까
1: 네.
0: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선을 그었던
1: 네.
0: 그래서 아, 그 선을 좀 이렇게 지워갈 수 있는
1: 네.
0: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아, 사람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좀 받을 수 있는 품을
1: 네.
0: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1: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만 똑바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 옆에 분들은 괜히 휩쓸렸다가 상처만 받지 뭐.
2: 아유,
1: 사람들 뭐 다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똑똑하면 돼.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면 당연히 옆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2: 예.
1: 근데 계속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옆에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안 좋은 거라고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네.
0: 또 요즘은 외로운 성도들 참 많잖아요.
1: 네. 네.
0: 외로운 성도들, 우울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1: 네.
0: 이 책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1: 아, 아멘.
0: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1: 네.
0: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 IBP에 출판됐고요. 팀체스터 목사님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다섯 권 준비를 했으니까요. 샵 9330 단문 50분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책 소개하셨는데 네. 뭐 못단 한마디.
0: 아, 오늘 밥상이네요.
1: 네.
0: 예, 마침 저 이제 가가지고 교회에서 네. 밥을 먹을 것 같은데
1: 네.
0: 가장 맛있는 밥을 하나님 차려주신 귀한 밥상을 대하려고 하고 우리 대전 극동방송 또 우리 좋은 아침 가족들도 오늘 일상의 삶에서 밥상 식탁을 대할 때 맛있는 음식보다 내게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 네.
0: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 성담교회 임명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조화 북덕방에서는 IPP 출판사에 출판됐고요. 팀체스터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우리 성담교 임명성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6882번님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네. 반가워요.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마르다인 저도 꼭 읽고 싶어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고, 1124번님은 목사님 최고는 크신데 애기 같은 순수한 목사님 같아요. 저도 목사님 밥 사드리고 싶은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못 사드려서 속상합니다. 아,
1: 이런 분들
0: 이분도
1: 있죠.
0: 아, 목사님하고 식사 함께 하고 싶은데 아, 내가 너무 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또 무슨 말을 못하고 그러고 목사님 불편하시면 어떡할까 막 이런 마음인데.
1: 그냥 부끄러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아하.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서로 마음은 다 그죠.
1: 그럼요.
0: 그런데 이게 다들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근데 예. 그렇게 한 걸음 딱 다가서는 네네.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이 밥 먹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같이 밥 먹을 수 친해지는, 있는 사이가 되는 것.
0: 예, 친해지는데 밥 먹는 게 최고예요.
1: 예.
0: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예, 여기네요. 예, 3437번님이
1: 오, 저는 완전 대문자 E인데 외향적인데 교회는 안 다니거든요. 근데 예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0: 교회는 안 가시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서 예배만 들으시나 보다. 아, 한 말씀 주시죠 목사님.
1: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의 몸이 되는 것이기도
0: 네,
1: 해요.
0: 네.
1: 교회 통해서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당장 막 갑자기 기도가 막 들어주시고 응답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런 걸 배워가는 삶이 될 거예요.
0: 네, 우리 3437번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저희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네, 우리 3418번님은 저희 교회 주일 점심이 끝내줘요.
1: 야.
0: 몸이 아프지만 주일날은 힘이 나서 주방 점심 준비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야.
0: 이런 분들 저희 엄마도 맨날 아프신데 저희 주방 담당이시거든요.
1: 아.
0: 그때 무슨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교회만 가면 안 아프다 얘.

0: 교회에서 정말 그 주방 담당, 예. 주방 권세 잡은 자. 정말 교회의 장금이. 교회들마다 장금이들이 있거든요.
1: 주방 권세 잡은 자
0: 중요한 분들이세요.
1: 그러니까 우리 3418번님도 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데 주방에만 들어가면 안 아프신 거야. 이게 예. 사명이 어떡할 거야. 그렇죠? 네, 축복합니다. 자, 7시 53분 지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0: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1: 아멘, 아멘.
0: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요.
1: 네.
0: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어려움 당할 것 같이 걱정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안전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1: 아멘.
0: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자, 좋은 아침입니다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 홍 작가님께서 직접 말씀 손글씨로 쓰시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보내주시는데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만나를 가지고 저희가 약속 노트로 한 주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0: 예.
1: 전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참 우리가 사람 한 명 한 명 눈치 보면서 사는 세상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지치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만 믿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0: 아멘.
1: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말씀카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목요일입니다.
0: 아.
1: 네, 목사님 오늘 또 하고 내일은 쉬시고
0: 예, 한 주가 이렇게 가고
1: 네.
0: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자, 좋은 아침. 저는 내일 성경의 무림 고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상징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작하는 순간이 있고 또 시작하는 공간이 있고 또 시작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볼 때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기가 언급되어 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이 특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는 초기 교회 혹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는 언젠가 하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큰 절기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오순절은 그 두 번째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히브리 노래로 있다가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함을 상징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여기 오순이라고 할 때 오는 숫자 5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는 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 곱하기 10 하면 50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유대인들이 썼는데요. 이때는 일종의 미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오순절을 중시했는데 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일 때는 그냥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였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가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되고 또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고 교회가 앞으로 펼쳐갈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개인전도에 아주 열심히던 8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 21세기 초까지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인가 또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는 사실은 좀 약점이 생기고 조금 개선할 점이 생긴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분명하게 교회는 또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함께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귀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능력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는 것,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는 것, 혹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현상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를 표현해야 되니까 자연의 현상 중에 어떤 것, 또 인간이 경험한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소리는 아주 급하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공통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따지면 귀에서 듣는 청각입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람과 같은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혹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좀 규정하고 정의하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바람은 그 형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데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존재는 즉 성령께서 성령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의 감각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지는 촉각도 없지만 존재하는 어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바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능력입니다. 큰 바람이 부르면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 집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창문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유리창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성령은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존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을 요즘에 하는 식으로 하면 증명하는데 보여주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바울은 해석했고 또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힘이 있어서 지나간 자리에 나무가 꺾여지고
창문이 떨어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면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신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요. 웨슬리는 이 변화,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 성화를 아주 중시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상처로 인하여 상처가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훈장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나에게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내게 증표가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가 흔적이 돼서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병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현상을 경험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증언하기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우리의 삶 전반에 함께하는, 전반에 존재하는 커다란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로 예배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 즉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결단하셨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듣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람소리 같은 걸 들었습니다. 소리입니다. 이제는 보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보는 것은 즉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의 역할이죠. 눈의 역할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걸 읽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주목하기 쉬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체험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 체험 혹은 경험이라는 단어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절이듯이 존 웨슬리라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영국 성공회를 벗어나서 감리교회라는 하나의 교파를 이룰 정도로 신앙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738년 5월 24일이 웨슬리가 크게 자신의 신앙적인 전환점을 겪은 때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이라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그는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조그만 집회소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5월 24일 날에 굉장히 비된 갈등, 크게 보면 수년간의 갈등, 그가 영국 국교회, 영국 성경회의 사제가 되고 또 지금의 미국, 조지아로 그가 선교를 떠나고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오고 가는 배 안에서 풍랑 속에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고 그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게 됩니다. 그는 5월 24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며칠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평소처럼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5월 24일 새벽에 난 책상에 앉아 손때 묻은 성경책을 펼쳤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전 내내 보배롭고 큰 약속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책순기에 쓴 편지 중에 이런 그의 마음의 내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선행들, 나의 의로움, 나의 기도조차 대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얼마나 추악한지,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품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는 성 바울교회 저녁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때 시편 송가가 시편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그를 사로잡아서 저녁 무렵에 그는 교회를 나가 어둠에 깔리는 거리를 갔다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와 함께 만들었던 신도회 모임이 있는데요. 페털렌 신도회의 한 집회소가 있었습니다. 네틀턴 코트라는 집회소가 생각이 나서 그는 전 8시가 넘었는데 망설이다가 그곳에 조용히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습니다. 강대상에는 평신도 리더였던 윌리엄 홀랜드가 마침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은 루터가 번역했던 성경이었고 성경 자체가 아니라 루터가 번역한 로마서의 좀 서문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적인 환상이나 꿈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생각과 능력에 있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루터가 이미 쓴 로마서문을 이분이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읽어갈 때 그때 오랫동안 고민했던 웨슬리에게 마치 번개가 몸을 관통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해 또 알미 있었습니다. 일기에 웨슬리는 이렇게 씁니다.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이 어둠을 가르는 번개처럼 내 몸을 치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작은 성광이 내 속에서 불덩이가 돼서 나의 모든 공력의 재단을 불사르고 녹여내는 것 같았다. 웨슬리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이미 목회자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좀 마음먹은 설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늘 고민하던 영국 국교회 가운데 고민하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그가 그 자리에서 체험적으로 일종의 해결책을,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그분은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랑의 아픔이 내 영혼과 내 몸을 어루만졌다. 이것이 웨슬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이 체험 가운데 그의 신앙을 나누다가 그가 모임을 조직하고 또 설교하고 또 함께하면서 그는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운동이라는 새로운 신앙 운동을 끌어가는 그러한 일종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었는데요.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때 저는 불의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 불은 언제 쓰이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태워 없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드립니다. 여기서 태운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 즉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구약의 상징으로 볼 때 우리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태워서 없애는 것이고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웨슬리에게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가장 변화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로 표현되고 요즘에 우리가 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해서 다른 해석을 붙인다면 불 옆에 가면 우리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열이 전해지는 거죠. 추울 때 우리가 불을 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혹은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거룩한 열정을 품고 있어서 누군가 좀 냉랭하고 누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의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간 열심으로 좀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17절과 18절 베드로의 설교문을 오늘 요절로 함께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17절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일렀을 때 1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불리우는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의 불을 붙였습니다. 영적인 도전이었고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 열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웨슬리가 성서에 기반을 두었듯이 루터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 운동은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점점점 실현되어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이 앞으로 몇년 후, 몇년 후, 한 세대, 두 세대 후에 점점 실현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번역되었지만 영어 버전으로 하면 미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미래 비전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갖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개인의 직업에 대한 꿈,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개인의 소원을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상, 미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환상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어떤 환상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 이미 환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환상처럼 보셔야 합니다. 이 환상

0: 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꿈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는 소망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품는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줍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게 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넘어 소망의 미래로.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온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 안에서 품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꿈이 없는 사람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을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즐거울 수도 있지만 괴로울 수 있습니다. 풍족할 수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아주 펼쳐지는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도 있지만 미래가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난 100년간 20세기와 21세기에 다 겪어왔습니다. 우린 전쟁도 겪었고 식민지가 되는 경험도 겪었고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너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웨슬리는 이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내가 목회할 곳이고 증언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3만 번 이상 설교하고 40만 킬로를 그가 순회했고 그의 사역 내내 탄관총과 빈민가와 술집과 고아들을 위해서 증인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광교회가 믿음의 뜻을 두고 진리의 가치를 두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한 주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능력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광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제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교회는 열정으로 불 붙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성광교회가 열정으로 불 붙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열정 가운데 불 붙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농밀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 성광감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행복한 사람의 셈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슬픔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돈과 잃어버린 건강. 행복한 사람의 셈법은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쓸만한 건강과 기회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날씨가 부쩍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부 노화라고 하면 자외선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여름철 피부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숨은 주범은 바로 열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열 노화라는 조금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체 체온은 36.5도이지만 건강한 피부 표면의 온도는 이보다 낮은 31도 내외를 유지할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강한 직사광선 아래 15분만 서 있어도 피부 온도는 순식간에 40도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뜨거워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콜라겐 분해 효소라는 것이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공들여 쌓아온 탄력 기둥을 열이 녹여버리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자외선에 의한 노화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열 노화의 실체입니다. 외출 후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붉게 달아올랐다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수건으로 열감을 내려주거나 냉장 보관한 진정팩을 활용해 피부 온도를 31도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수분을 빼앗겨 노화가 가속화되니 공기 순환을 통해 실내 온도 자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해 몸 안에 열을 배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미 탄력이 떨어져 모공이 세로로 처지거나 얼굴선이 무너졌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력한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깊숙한 근막층까지 전달해 느슨해진 조직을 수축시키는 시술이나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들은 열로 인해 손상된 피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 노화가 깊어지기 전 평소 피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려는 생활 습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0: FEBC 건강백서. 대전 이치미 의원 최승진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극동 방송에 문자나 이렇게 정말 언제든지 급할 때 진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 극동 방송에 방송을 들으시면요, 새로워지실 거예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2: 오늘도 방송을 들으며 주 안에서 행복한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신말순 권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1: 저는 부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속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말순 권사입니다. 우리 큰애가 한 5살인가 이럴 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이렇게 달고 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말씀을 좀 읽었고요. 제 학원을 또 크게 옮기게 됐어요. 이곳이 재개발 지역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좀 시기 뭐 질투 이런 것도 있고요. 학원이 점점 그러면서 막 빚이 늘어나고 물질의 어려움을 굉장히 겪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또 돈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2: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1: 내 몸 부르치며 기도하다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도 주시고요. 그때 정말 나게 하나님을 만난 후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다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2: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주십니다.
1: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요. 제 영이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랑 그 찬양이요. 전부 다 제게 하는 말씀과 찬양 같고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제가 세미한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피디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찬양 들으면서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세미한 음성들이 막 들려오면요. 제가 막 문자를 막 해요. 물론 이제 운행 중에는 문자 안 하죠. 이제 잠시 이제 정차 중이나 이제 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막 이렇게 문자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2: 극동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 기쁨을 이길 수 없어 극동 방송을 들으라고 권하고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 삶이요, 진짜 하루하루가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많이 많이 들으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도 그 금액에 그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커피 한두 잔 아끼면서 그걸 방송 선교로 한다면 극동 방송이 아마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이 방송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겨 드려야 돼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0: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어. 은비는 정말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고 교회도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 우리 둘째 은지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래도 잘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은주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또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카페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해.
1: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엄마의 눈물 젖은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과 바람 함께 나눕니다.
0: 말씀 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 섬기는 사역들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다시 그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극동방송을 되게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이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이세요.
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방송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듣게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오늘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신말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대로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0: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보흥교회에서 대신부흥사회 충남로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 청소년 교육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 목자 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 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 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 우리는 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0: 네.
1: 하루에도 막 누구 남편이었다가 누구 아빠였다가 뭐 직장 동료였다가 교회 식구도 되고 이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그럼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닐까요?
1: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주시고 또 인연을 허락하신 게 아닐 거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관계를 결코 가볍거나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해친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만큼 우리 모두의 관계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회방하려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만 바짝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0: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히 주어진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를 통해서 삶의 질서를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1: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0: 아멘.
1: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매일 사랑의 뜰 안에서 모든 방송 가족분들을 향해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하루에 네 구절씩 여러분께 말씀 씨앗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네 구절 붙잡으면 하루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한 구절만 붙잡아도 든든한데